레이서링의 상큼하게 되나 대령 아주 알금데 남컬성 종딩 녀다 조모식의 세르야 강오케 대등 한테 대령 아시콩 예랑 신경 남시니 틀링 원바트나 대령 양근의 전이나 그런 신경 사차 멍체 희산 전이나 녀다 조모식의 세르야 강오리 대나가 낭선다레 레이터라인 능공된 전이나인 그런 신경 사차 멍체 희도 지 차로 없던 카나다 하나 같이 리마도 없던 카나다 너무 낭선다 요캠 레이터라인 대령 그 와르금딘 전이나라 양 조랑 신경 사 중토사드간 전이나 양지 차로 장총도 바꾸는 나라 너무 낭선다 요캠 티칭 그 남식은 이라당 누구다

야 세딩게 산칸하게 드나치와 금드니 띠랑 하시 그런 이런 신경 남시그니 철근이 튼데 나트진은 저간도 리셰 줄래 때는 당공된 전이라는 신경 쓰는 거 도시그라 초크르가 사클 멍치히 초로가 사클 멍치히 등에 이슈가 사클 멍치히 고독 사클 멍치히 등 아르마토 등 도란 우란 게 신동동들 거르스근데 차라 총총리 차라 삼섬더와 세고케 니능다는 공호 등 적거 중 망어 중 제국의 신동동들 거르스근데 차라 정점더와 담니 낭친게 신동동들 거르스근데 인 차라 정점리 차라 첨부더와 세고 때문에 상처는 그렇게 사 그렇게 잔뜩한 손이나 끝은 멍하니 간놈으로 박은 암시래 Tani tirang nyanggirn den chonina rang shengge Salang ga saakil mang che hi ram Chokir ga saakil mang che hi Chonib ga saakil mang che hi ram Cholu ga saakil mang che hi Chobshin ga saakil mang che hi Deng yishu ga saakil mang che hi Goluk deng ar maathu Chandam chiwa ga shing deng chong dal gorzeng de ying Charwa chong chong li charwa samsam dan bab jiri esek oke Nilong deng ying yishu chong chita Zartur ga shing deng chong dal gorzeng de Charwa rang zam dan bab jiri esek Demna shang chen nang kir ga saakil ga jan dagan chonina Gannam tong ani 끝은 뭐가 남신들에 대신 대랑을 공무원 된 손이 나인 어릉신가 이수 종치자 등인 고독사 큰 멍치에 희라 나 고르모라 부적을 종게 신동종들 고르증대인 차라 총총리 차라 삼슴던 밥질에 습게 니동다니 낭친가 신동종들 고르증대인 차라 정점던 밥질에 습 때문에 상처 난 그렇게 사 그렇게 잔뜩한 손이나 간남통하니 끝은 뭐가 남신들에 야 세딩게 산칸나지 드나치 와르금다니 아랑싱게 콰총조 고르즈가 남시그네 츤데잉 나테 지는즈간도 디셰취엘 살랑사 근데 되는 간나마럽 제른다 그토정 고르테잉가르가니 고르테잉게니르제레 라투사 근데 차르 총총바 제른다 그토정 고르테잉게 지기치기니 고르테잉게니르제레 그때링 칸디 간나마라파니 끝은 몽예 남시르 제르제는다 그토정 고르테잉가브든니 고르테잉게니르제레 공호그사 근데 차르 총총바바니 끝은 멍위안암시르 여전히 도등 고르트행가 없든니 고르트행가니 흐르 나브지그사 근데 간나마라바니 차르 총총바비안암시르 여전히 도등 고르트행가니니 고르트행가 접든데 이슈 제르그사 근데 차르 총총바비안데 도등 고르트행가 트니 고르트행가 주제레 아르마칭그사 근데 차르 총총바비안데 도등 고르트행가 섬니 고르트행가 찍니레 탄신그사 근데 차르 총총바바니 간나마라 비안암 시른 저전의 도정 고르테잉가르거니 고르테잉게니 예스므레 나 고르몬디 끝은 모아니 간나마라 비안암 시른 저전의 도정 고르테잉게 지기치니 고르테잉게니 예스므레 다통그사 근데 간나마라 바니 차르 총총바 비안암 시른 저전의 도정 고르테잉게 든니 고르테잉게니 예스므레 스톤스쿠르크사 근데 간나마라파니 차르 총총바 비안암시르 저저르다가 도정 고르트헨게 트그니 고르트헨게 니헤레 르캄밤그사 근데 차르 총총바파니 간나마라 비안암시르 저저르다가 도정 고르트헨게 든니 고르트헨게 니헤스므레 피엔그사 근데 차르 총총바파니 끝든놈 비안암시르 저저르다가 도정 고르트헨게 르그니 고르트헨게 니헤세레 호두그사 근데 간나마라파니 끝든 몽위안암 시른 저저르다가 도정 고르트헨게 든니 고르트헨게 니헤세레 민흐그사 근데 간나마라파니 끝든 몽위안암 시른 저저르다가 도정 고르트헨게 지금니 고르트헨게 니헤르제 화룽그사 근데 차르총총바파니 끝든 몽위안암 시른 저저르다가 도정 고르트헨게 트니 고르트헨게 조브제 슝화그사 근데 차르총총바파니 끝든 몽위안암 시른 저저르다가 도정 고르트헨게 지니니 고르트헨게 니헤르든데

레이저링게 산칸나지 테나조 데랑 하시크노 예랑 싱게 남시그 네친데 직띠오나다 데랑 냥거거 와르근데 손이 나인 어랑 싱게 사점망 제키더지 철총총 밥진나라 철삼선 밥진나는데 목나 선도케 레이저랑 저 데랑 냥근데 저 예수 종처다 자르트케 상통통들 거르진데 철은 정점 밥고는데 목나 선도요케 대칭게 저 와르근데 영어트케 철 밥고는데 목나니 띠니 쇼야만데 레저세군으로 흑버도 저 야르사금발아스 콘데 고근 용컨 갑은다 청바게 와르근드는 당이 버드 름르데 인직 송다니 자브조라 땅터데 조다 하쟁가치게 한다 조대는 걸 공물인 선인 나라 영어 조랑 신사니 꼬르즈가 되던 한들 흡으로 조다 능친데 되는 영글과 왔건데 전랑 좀 받고니 공무대로 영친랑 좀 받고니 너무 찬다라 대진 그 숑다니 야만 됨 르르 세고나 번다 참마게 니 버다인 점저 된지 그 숑다니 잡조라 통틀에 준다인 하찬 같이 게 다 흡으로 조 다 차르나 받고니 왔건데 롱콜라스 건데 코린 리츤다 제임죽서 오스나 다 롱콜다 힐카 잔나나다 다 너무 영어 지금 이렇게 치고라 던친다 숑하니 너무 항상도 요카 대진 그 번다가 니 버다다 잡조 통틀에 준데 농커 거는 저주 하진 같이게 탈흑버터 저 대릉선 선이나 가사 바선가 다가장지네 키오카티 쟁 쇼야면 렘르즈 쟁케인 하진가 망아요네 대싱가 탈흑버터 저 차라 주고 막고는 와르금데다 잡조라 통틀에 준데 하진가 같이게

0: ཁྱི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ᱛᱮᱨᱤᱝᱜᱮ ᱥᱟᱝᱠᱟᱱ ᱦᱟᱡᱤᱛᱟᱱᱟ ᱪᱮᱣᱟᱨ ᱠᱩᱢᱫᱟᱱᱤᱱ ᱫᱚᱢᱡᱚ ᱥᱚᱜᱚᱫᱤᱭᱟ ᱥᱟᱱᱤᱱ ᱡᱤᱨᱟ ᱥᱮᱠᱚᱱ ᱪᱟᱢᱵᱟ ᱛᱚᱝᱫᱟᱱᱟ ᱪᱤᱛᱤ ᱚᱱᱟ ᱪᱚᱱ ᱫᱚᱢᱡᱤᱠ ᱥᱟᱥᱟᱱ ᱡᱤᱨ ᱠᱟᱫᱟ ᱠᱟᱱᱫᱟᱱᱟ ᱪᱤᱱ ᱧᱮᱢᱟᱨᱮ ᱨᱤᱱ ᱫᱟ ᱦᱟᱪᱷᱢ ᱢᱟᱦᱟ ᱭᱩᱠᱛᱤᱱᱟ ᱪᱤᱱ ᱫᱤᱱᱚᱱ ᱫᱟᱱᱤ ᱛᱟ ᱪᱚ ᱨᱟᱝᱥᱤᱝ ᱜᱚᱣᱟ ᱠᱩᱢᱫᱟᱱ ᱟᱨᱢᱟ ᱛᱚᱨ ᱨᱟᱝᱥᱤᱝ ᱠᱚ ᱠᱟᱱᱫᱟᱢ ᱫᱤᱱ ᱭᱟᱱ ᱛᱚ ᱭᱟᱱ ᱜᱟᱨᱟ ᱠᱷᱟᱱᱫᱟ ᱜᱮ ᱪᱟᱣᱨ ᱠᱟᱱᱪᱤᱝ ᱜᱮ ᱪᱟᱨᱛᱤᱜ ᱞᱟ ᱠᱷᱟᱱᱫᱮ ᱭᱤᱱ ᱪᱚ ᱠᱟᱨᱥᱤᱝ ᱥᱮᱴᱩ ᱫᱤᱱ ᱢᱚᱡᱩ ᱪᱤᱜᱚ ᱠᱛᱟᱱ ᱫᱤ ᱞᱟ ᱠᱷᱟᱱᱫᱟᱱᱟ ᱪᱚ ᱛᱟ ᱞᱚᱝᱠᱩᱨ ᱠᱟ ᱞᱟᱜᱛᱤᱜ ᱫᱟ ᱢᱮᱞ ᱟᱹᱱᱤ ᱜᱟᱞᱟ ᱠᱟ ᱫᱤᱱ ᱛᱚ ᱱᱤᱱᱟᱹ ᱪᱚ ᱛᱟ ᱫᱚᱜᱩᱱ ᱡᱩᱱ ᱫᱟᱨ ᱥᱤᱱ ᱡᱚᱜᱚ ᱱᱮ ᱛᱟᱱ ᱫᱚᱢᱚ ᱜᱮ ᱭᱟᱝ ᱠᱟᱨᱜᱮ ᱪᱚᱠᱷᱤ ᱡᱩ ᱛᱟ ᱛᱩᱢ ᱛᱟᱞᱟᱢ ᱫᱮ ᱡᱚᱜᱚ ᱠᱛᱟᱱ ᱥᱠᱷᱯᱨᱛᱮ ᱛᱟ ᱠᱟᱨᱜᱮ ᱛᱚ ᱱᱤᱱᱟᱹ ᱪᱚ ᱞᱟᱜᱛᱤᱜ Tienan da chu rtsay kukzunga sangni dhani shungna zi yin seko kem. Tichinga da chu dhan dhamu khunjunga alongkurka lagtag yin mela dhidang dhugu da tangi dhan dhamu yin alongkur la sukkur song dhan dhamu da nambdika yin xin dhamma xin dhamu nangtsan dhau ka da chu dhugun dhugu dhushi yungna nanda dhidang dhan da chu nyalum la sukkur da chukka nar dhan dhamu nangtsan dhau nar tichinga da chu da lagtag dhamu yin da tan tukkani alongkur da kurma yin nugu chagal husu la sukkur maa jika yon dhidang dhugu da tang dhaga shukku chapa la sukkur namu shukun dhari dhaga jimtsan dhugun dhari tichinga dhan dhamu dhan nambdika dhaga dhungil la sukkur da ngansi yirpung ᱡᱟᱛᱮ ᱵᱮᱡᱩᱛᱟ ᱦᱟᱪᱤᱝᱟ ᱠᱟᱪᱤᱜᱮ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ᱥᱤ ᱟᱢᱞᱟᱞᱟ 어느 어떤 걸음도 안 걸치 와들은 걸음도 지다 등이 다 되겠음 나온 거는 농커다 동특 잡던 너무 좋게. 디 한친다니 너무 좋게 단된 손이 나임 단더 스티스티가 다 특박 집 등그 시루고 뒤서다 시루세고 공무고 뒤서 등다 칼망 앞친 앞 등가라 간단히 형 너무 좋게 단다 저 사안이 저거다 형 동들 막 남가 남뜸근 점다니 다디 주거 다 농커가 나비셨던 저거 다 어디 형 옹치가 속업적다 등 사마사리 다 그렇게 남들 그 등나 다오노 너무 좋게 다야라 시작된다 시등도 사안이 그 단은디 농커 요구는 그 단된 손인데 하정 년카 채워라 공무된 손주 살 돌아올 건데 더로부터 좀 걸음 지진 안 했다 하나 놓고 옛날 지금 놓고 하나 받지 못하겠다 더로부터 하나 지원도 당 하나 네가 놓고 답다오니 다 대치 다 같은 사람아 속과 다 놓고 사마시도 너무 그래서 대치 근데 저행 잡아라 속과 잔이 단다게 영 담도 또 속과 신이 단다 뭐 나서 라서 건데 대치 저 다 알지 이렇게도 돈 받은 것 된다 등이 저고 신데 영 지금 사마 사는 좀 세진 안에 영 저도 상한 영 세진 안에 너무 찬다 저게 망아요 캬 대치 근데 이와 알금데 다 흩버든 너무 그런데 링크 찬다다 제트베트인 하증가 같이가 다 좀 남좀 인세진하는 데 특은 산담네 마르토치리 다 좀 담던 거라 큰들이 단디기다 등이 다 속은들이 지나나 다 너무 그 찬다이다 하증은 년 같이 하고 샤르춘들이라 레이트링 게 산클라지 드나 저때 소정은 거 되는 건 좀 저거 되 산지 세컨드 동점다는 저거 되나 치 와르금더니 더진 향모냐라 좀 뭔가 신우지니 되는 거 단시 근데 카프런드 나 세르니스 되는 셰줄라

0: shimjik to nyang kachin dhani ma tsik rikshin sarwa mangpo zhiga shimjik riklam sarwa mangpo zhigin donchu lay tupkuwa ni tamo gana bayang yog di shkeng ingina derang lemsin di nanga nga tsi chet jojin tatawa zhig odik shen ayin derang lemsin di nanga danshi yo noga danshi kandu yin zorgun margal hota chemo ga gergin chemo zhiyan ba mera pamo seftin yin yagan la demu?
1: O nguzin ba demu?
0: Demo yin. Terang ta shawa ga tesang ga choni nga shu janda tangli yiri. Terang dalin khaan yonu kyo tiji chi shi ni.
1: Mujan ba tiji chi?
0: Ya. Tegana thumri kiri nga ngoshtu zi gina yashin nga khana bala.
1: Re. Nga nyonga miru pukmu tsi ten sen re. Tena nga njina tsunga mga lota che mu. Horik pa lulang ga gigan zi. Ta nga njina chilu nishtung chikini gluwa njepe na song. Taranda goma la ta tsema ga kwanda shunji gila demo yin re.
0: Rezi, ta tsama gishon dhani ki shimjigiri halim luchmuz gorsom.
1: Ta peche lu jiksim tumuz gorsom.
0: Rezi, longu jisim laga lobjong ra shimjigin u gorum gudhoni, kyu rungi semnani, dar ta tsama rika se gondondi, jita wazga ngin zingi yoganda.
1: Tsama rika bandi nje na, zhunghi pishung so jen rika nitok, zhichake chenzi gini mace ka, zhunggu ga chichi denu ga jitsuk rangliga rintang tawa tong tani. Rika tsai anamang a shimjigi kujina yang, angiyo ga gochua rintang chenbu yoni dung ziri. nga rang ga chong ji na shi je la song yi tho nye yi ku ji na shi shuk ge kyo wa mong wo ge rin chen de shin ji gi ku nu de rin nu ge jik na zhong hua ge pe shung so jin rin de ge a rin tong ra dun yang ge te la yang ni hi chen bu ji tang ta shi jir ge wo la chong na jiu chi song di zeng ge ka wun de ta tho khun shuk lang ge tsam nu ge ten tsik chi ko lu ten la wa ba zi ta yong chak gan da shuk chi ko lu su gong de ri de ta wo ge ta che ma ge ko ga ja zhung ga hi zi ge ka tuk de wo la jir zi ge ra kate nangten wata chenren gu nukun gu tsam. Ti henche na nangten ga arkhi zhung ligan dhir kata wata ta gande jirjunde nantan yukuni. Dekh zatong yukuni. Damu gu kawzi yin nukuta ka tsema arkha ga ten chindi wata jirjunde chanli jachite matus. Tenpa shatir ga katoongde lu tzawa ama giwi lu jisi gu nukunda gata tsema nandre la sukhwa gata wachi hketa jirnen dhirla gu tsam yide tangi tsema ga ten chindi ta wata jirsi. Thakbarta angulu tzawa ludi hirawka lungu chadangaranga jakar, wewu, tar kamara la sukhandam de tangi tar shira wala yung. Tsema anandre la, tar tsema anangi la sukhaga zhondarka wakaketa jenu macheka, jin nanga tsema anangi de kaga gandre tsana de tangi khsangpo gombandarata chenyanga sotsi. Di yajigana chawa chichi sungi ga diraga soshi nungdara la wala ta tsema rikpanda jachar te juu ngutsangsi.
0: Rere, ta tsama rikan dee ngi na rikzhong shimjik ngi ten ni ta shishuk zina chukun ya na yakub zhantag ni dee shimjik nuga ni tsil chumu zir.
1: Tang jirab kak jil u tzawa jang se gu nung daga ta tsama kinti jayi ga ta tukme jir zir. Jir zir da jir jang ma gu ra jir ti wolg su sung zir. Di ta ka ta jaga yila dara wanya nihun ga sa chan de chuni na tsama ga chenyen da jaya chenbu dara mat zir. Mat zir gara jakara chunji na tsema rikpa ga sondan zin nugu kiwa maa shong dung zi. Maa shong ni mtse ke terka ga tenchi rikka ga yung nangwa kuna maa yinbe xirobi chantakan la ang xichin samu te dak. Di ta ke ta thakpar ta tsema kintin de chonji na jakar ga tsenyo rikpa ga lorji ga tong na guni kachin zi song ka. Thokon shuklong ga tawan din zingu nugu kiwa ga nang na huyden chitang de chonji na xichin ata ga chini dung ziri. Huyzik denji na shirowa tang nawa ga lhokhun maa zi ka tsema gintin da ka tang ka si long chang yo nung de ti na yang ka kichin chi nung hit ka. Ti ta ka ta ka nga dira dhamba ga zi ka jakir ga tsenyo rikpa nda ga shenjigin de chuna huay den chi chuk ka gungwa nda sawi chung de ta chi met ma rung wa zi gari. Shilang a chuna arisi ga kiwa sa chi pas ki si gu nung da ga ta arig pi tk paa si gu nung ta ni tsema di dung nang ga ya chi zi gari. Nidu khunda shisi zongi de tangi lukhun chi chukka tsema ga guwaan de shibansi. Ndirla ta shi je kandir ta tsema rikpa ga kuga shinji ka gulungzi. Tsema di dunga nunga tsema nandre isi gu nun daga lukjir ka shimu hkatir lukhsun shungda karara khuchin ime ka. Menu gita ka ta tsema nandre ka kuga shinji ka tika tuwa tongcha ta wazi gilji sunzi. Shiga sanchi thamba ga zhigna Austria ga kiwa chemu irchi isi gu nun daga ta tsema nandre ka wunjin de zhishi de tangi zhensi ga kul, dada khunda sukhanta zongde zongda, kaga shinji ka shesu maa zhichis. Tsema nandrin dhe chonji na, tsema ginti gan dhewa yinu kutakri. Aare chara, dada khunda tsikhinze zangzig maari. Tsema ginti gan nang na shungnu ga 아르카 참아 아저씨 됐다니 흐시로와 그 따완다 아자 첨부를 그 참아 그 아종데 그거 아닐을 섭비군이 폐지 첨부다 기가 긴든 침패라 냥가 자크라 손누고 왠트다 아자 진진 정무스군 너가 절로 찍었은 저 소지글와 참아 난적 럭적 심문다 배튼 됐다 배튼 제즈그라 자는 특진 통한 니와가 진실 됐더니 니코가 신직도 다른 시제는 이마트스 자는 특진 통한 니와가 지그나 제만한 적 그거가 신직디 이르 쳐서고는 고나시노 교환 더 된대던다 시제도 시제는 됐어 그거 지그나 제만한 적 그 신직은 니코라 럭지지가 사문 죽노 아르근이 하프들로다 체무서고는 너가 뭐란바 나가토미스군데 그래 제헨체크 미야사카스군은 너가 영 제만한 적던 제누가 신직은 듣건데 아자체들 대등에 니혼거인데 영 제만 안 될 거라 신직이 주가 무참 들었대 폐지한 주 좀 구참스. 니 혼가 제말이 바꿀 거 신직이 때 소진아 그 알비 특바지 제만 아디든 거는 거. 너도 근데 치스 좀 됐던 다 됐는지. 디다가 교화 제무 와타나베 쇼코스 군은 더가다 다근데 제마 디든 거는 거 알비 특하스 군들라. 디근 려와 속은 친척군 려와. 너도 근데 그 신직이 눈들었다. 구참스. 아래따라 제마 난데크 고거 신직은 내 존재나 니홍아촌나 제 아직거 기와 카나쿠라 엔쇼스군 늘어졌다 구장스 그건도 회된 치적거 제마거 공한데 신직시구나 제마 난데니 치 메트머롱아가 종르께 친스그르시 너무 그건 있어 사무테 들대던다 공너시에 누가 실은거 기와 일치스군은 내가 신직근 리원데 아등주거 졸았다 치적거 다대던 제르비 라스과거 촌누거다 제마 난데크 고거 시쯤 마스트스 디즈그나 도콘체무 토사키스군은 너가 제마 난적거 원성글이여 너도 근데 니혼께다 전이 메체거 그 회대 취적거 총디 루츠근다 대나파 너로 회대 취적거라 아존 마린이긴 대화치 못어 들을까 싶바실 대등 제마 난적거 원성글이여 내다 그거 싶바네 통하던데 자는 특히 친통 아니와가 지그는 오른 그 사찬들을 이르쳐서 군대가 신지가 껑스게 대등 그걸 소마할까가다 제마 난적거 신지가 진정스 아 자크라 초나요 교화 채무 갖다 가르스고는 달라 니홍그 교화 채무 나가사키 호준스고 데니기다 냔데까 제만 안데까 아랑똥가 지흑가 측제 후루까 동원이 마치 마치급인데 이가지스 지라 니흑을로라 그쩨와군 군데 니홍고 오타니스로 소자 채무가 기긴 후쿠다요 이친다가 사자웬 챙거 제만 아르키드르 군데 니홍게드치스 디 지그나 워르그바가 기흥적진 근크츠좀께서가 아제초때 말은 챙거 짜누고 제만 안데 그 저와 난제텔람 세세스 군었다 니혼께뜨치스 너무한테 땅다 니혼거 사찬들어요 오지 체마르바 신직시 주고 구참스기 다저거 시제거 교환들까가 체마르바데 신직이 있는군 리와 저기 장신한
0: 제제간라 추랑이 더선기나 체마르가 니탄더니 다속속 강심지 군들
1: 마초나다 주 과담바가 체마가 군대신 군지
0: 제제 과든바그 참아그 쇼픽근이 슬크건더니 다심지근이 슬라모 쳔무스
1: 아레레 탄드 시제라 딜스우나 과든바그 골그 시제 카크 신디들까 시제가 차니 과든바그 참아그 쇼픽고 것인지지 들 과든바그 개치금이 요하고 것인지지 들 라콘 차와 치치 성기가 참아가 공하 것인지 너무 성나도 너무 조금 다 순인데 너 주슨 부당이 리리즈 말하죠. 저기 잔숙 시주에 단데 조각한 거 준다 몽시 코메가.
0: 댕댕가.
1: 네. 나 너무 과담바가 재미 숑패고 것인 지금 있던 거지. 내 전에 나 니혼고 오타니 쓰고 돌자 제목이 흔조 큰 거는 아주 좋노가. 정녁 바 존주 성기가 잡노가. 제만 안 듣건 듣까. 역시 디와서 그는데 지금 자치 자극으로 거든 거지. 들어서 저도 지금 그쪽 고적으로 아무로 된 실업 것 잡노가. 제만 안이가 간전도 거든 거지. 들어 니 동안 저거도 파스코 효과성은 어디리그 교환되고 서통 전의 성기가 잔노가 제마히라 로만델 그들 됐던 너 거듭쳤어. 달라스 화가다 너 디나치즈르나다 과단 송번 시고 죽인다 그랬던 마튼 군가 영원아 과단바가 기화가 잔노가 된지 다리 도리즈가 시직그 기화가 그 욕. 아 그 욕그라라 과단바가 회전 공부를간 자시자. 들까 숙지가 아득이 너무 네가 회전 전정도 너무 좋다. 다티베다 통지메크 수거든데 회다 전누가 지그나 데즈시 누가 과담바가 키와 시적바가 체마고와 누군데 신지기 누군 리와요 다 숭욕 숭욕가라라 과담바가 체마가 펜진데 아무것이게 됐다 과담바가 체마띠 워긍진가 체마가 전시가 나아지게 됐다 신지기 누군 리와다 그러나다 니혼가 신지바 니시자와 품이 기도스고는 더가 잡는다. 어제 제마를 비숑 배송도 그래. 단데 그러지. 당아 시제나바다누.
0: 제제제.
1: 다 쳇든 던지나 니시자와 이게 그거 브람바가 대신 셋존지. 그건데 촌보아 조크. 호등라가시나 홍이 동조 아니네 그래서. 대신 셋존 대존이나 담바 첨부 쓴거 기죠. 뭐. 디그는 거 어제 제마를 바가 숑패티 그거 담바 첨부 아니기래 된다. 제바좀 뭐지. 되게 담바 도무 어제 제마르 비 루지 지세에서 군들 저 워크 친중 루지 들 생이 아남틀 그 철라스 관도 근데 절대 땅 워크 키와가 아 자클 그 제마르 반도 치가 진진스 치게 대페스 능르 바스 군은 내가 알긴 생게 차콩지는 나 제마르 반도 이거 군이 침무슨다 희시 알루가 나중다 그냥 능르 바게 차콩들 군이 침무슨다 너도 군데 그거 사우이 주다 아무 있듯이 되던다 네가 주는 모습이 워크 키와 아마 참마 존재나 어찌 여기니 치와 안가게 나나 쓰고 누구 제마르 빠서 군도 아다르 빠라 수아르 빠 나준다 스로와라 너와 틈은거기니 그땅이 좀들이 디마토가 그가 능력하고 연락자니 좀 있고 디가 진천 치즈 그러나다 제마르 빠 내 존재나 쓰는 거 다적 건롱자 저쪽에 쳇도 고누가 뜨거졌디 영탁 빠지를 라마르스 군 뜻도 군 아르 빠지 이놈 맞고 또 그때 너르 빠는 데와 메커지 되게 너도 지세듯이 아 자크라 존지나 회된 치치 뜻 빠는데 제만 안 될까 너는 제마르 빠는데 테비 람땅 제누가 들어서 오송 됐더니 제마르 빠는데다 아름치 너르 빠가 연락도 저 중국 장수 치 단지 월라 돈의 최송은 아로 기된 반 너가다 너르 빠 정식구가 아마지 기사적던 좀 뒤땅 냠거 제마르 빠가 능거 희시 알루가 난식은 통됐다 아무색가 폐지던 거 됐던 아 난식은다 제마르 빠가 대지 좋았던 전부 크게 안에 디종이 됐던 어제 제마르 빠가 송패도 건데 이슈 싶고 서버터 그가 성퍼가 제마 내가 배름도 채꾸지나 성픈 곰바나 가득대 아직 용누고 기와뜨가가 제마가 다공라 들 제마가 된지라서 가지고 고정적으로 그러시고니 디 잠부 하지 마 성퍼가 제마르 빠도 원마든 원발라스화가 아르긴 천가 말근 지나지고 됐던 아르긴 천 뒤뜨거나나 성퍼가 제마르 빠니 군이 쳤다고서나 그 누군데요 그가 셰파요 제시조주는 모습이 덤바냐 뭐 기시 알루가 남자급 누지 펜저그서 군은 정나 성퍼가 기와 든 사자오가 기와 지 아루 기덴바가 기와 직선 저 돈비 기와니 그 직선 그 제마가 중대 콩티게 됐던다 전타 펜천거 벌라 대누가 흑진다 대동절 누구다 수수가 너무 많이 봐가 안에 데크 셰파던 신지기 좀네 너무 지리 다시 절거다 근데 시지크 과담바가 제마가 숭패루진데 신지기 너니 쓰는 모습이 안녕하글라카노 과담바가 개치금이 좋아갖고 그 신지기 니처리 네도훈 대천지나 시지카노 과담바가 개치금하고 좋아하는데 신지기 넌 캔거 기와 도만지나 니홍화 자와 기르고 너무 수군들이 그거다 아루와 기댄 비트슴자 난식라 셰파스 군우가 이렇게 좀 채땜더라 아로 기뎀비 쳔미 덴치 쪼쯤 떡지 졸아서 그 누가 셰쯤 덴이 넘었다 디메쳐 덴치 그 안 오빠 진짜 덴치 그 쓰고 누가 안에 찍은 덴이가 하치스 좀 됐더니 정덕 봐 존지 승기라 사자원 친 들아 제초 때 말은 친성 거다 제천데 그 하시들 됐더니 안에 찍은 덴이기다 제천데 오그 키와난 거 아 공화 수선이다 그 다한다 돈
0: 제제
1: 더 누가 지금 과담바가 개치마가 좋아한데 쓰고 용의 신직인 캠바스 나다 아주 투 크레야가 신직바 최진 주석은 동지 너가다 워치 개치면 직비 저외 진진지라 너무고 회자지라 회자 뜨거 리와 니와가 너다 아무로데 히라라 들 차와 치치 성기 들 존급바 존주 성기 침급바 성기 활 존대르 히라리트 어떤은 진짜 너라스 과가다 성포 곰반들 그걸 허녀이 용는데 그 동인데 딜데 땅에 그 주고 주식 그 고른 때가다 제 받던 거 기튼 들까 존재나 그치외라 앙이직 그 혼록근 대와 메꼬모 대와 메꼬라요 앙아마가 다와때 타치겠다 야쥐에 죽는 거니 치들라 메꼬 뭐가 신직근 대와 때나 치세고 그러나 오지 체마 아르까 아르칸다가 아멍등 캔거 아무루된 히라라 차와치치 성기니기 그게 지금은 인직비 좋아서 그 눈도 근데 그 아지라바라 흑젠테노 하던 거 용거스 아래따라 디메크 댄스 그 높아 진짜 댄스에서 군는데가 딱 제발 아무것도 손이 됐더니 제마 낭이가 그게 지금 현직 비자 요아서 군도 군데 려와서 군도 군다 오지 기와 난거 아공아 찍더니다 게지 너도 군데도 아무것도 희라던 저와 지치 성기 그 흑진레스 너도 군데 먹은 게 싶고 디 한체 그 아무것도 희라고 그 도군 친축 그게 지금 현직 비자 요아서 군도 다 근데 려와이노 도무지 카마 참 거지 아 그래서 숙성 다 거지 내가 영식 거 신이 봐봐. 아래따라 됐는데 아직이 아로기 된 바가 좀 하신다. 진전한다 거지. 내식 거. 후자다글려 선바가는 또 저는 성기라 사자원지다 건가 잔친. 더 아직바 아직비 성기 우동장병 후리와 늦추고다 기튼도 뭐 아저가 개치면 좁비 아 좋아한데 셰파당에 됐던 거 고쳤더라 이제 듣겠어 너도 혼자냐 과담바가 개치면 좁비 좋아하시고는 니꺼가 시제카가 신직근이 처리 선바하잖아 다 군대시에는 과담바가 키와 시적바가 신직근이 처리 또 전화 과담바가 손이나 저와 지치 성긴 니꺼는다 시제나 신직직에서 하장자 친부의 정도 등 것이 슬렁가 키와 친부 왠드카프스고는 너가다 저로 시거든지 돈지끌로 주네가 차와 치치 성기 워치 희셜레 나적라 대비 희진 너무 그 시점 속 시점 때건 구 잔을 시적고 나다 차와 치치 성기 건 제바 남틀 들까 조직 가까지 속과 니와도 청슬 들라과 시 들어 시점 건 직 잔을 시적고 나다 센도 연체 흑자 초된 거 잡는 거 제마 이렇게 될 건 려와 너도 건 대시 동 중하다 차와 치치 성기 거 송자 저거 롱도적 속 뭐 다 롱전 들까지 실대 동다 차와가 누르던가 유와라 들어 제벨라스 관대 셰파동 됐던 너무 신기해 죽고 단 내 손지나 저와 지지 성기가 제마던 레노가 시제카노 송노가 신직근리가 토동은 듣듯이
0: 지
1: 아 디엔체는 지금 자주 자쓴 걸로 짜누가 디라 지식반이 진입이 벌죠 어제 능태지 희실량 남식과 시지수군 회장진원은 센도엔체 흑자 축된 것 짜누가 재미성 처세군은 더 콘서트 됐던 앙울우된 히라라 저와 지지 성기 들 사자엔지다 주선 보고 체마가 따와도 그니까 아름다워 주셨고. 디스기는 실로 지금 자치 자극으로 더위드 프로젝션 세고는 너가다 사자 왼친근 재남 들 소진 제한 체크다 군가 자누가 된지그 벌저 그걸 벌저들까 럭지만데 치가 송당스 송누가 다월가 니와 친구들 달라스 과 시바동 됐던 사자 왼친라 앙울로 된히로 저와 지치 성기 선부거다 체마가 공한데 신진하셨고. 뜻고뜻가 신직과 아는 통대 존재나 그거 신직과 리브나 죽고 그거 신직과 아는 통대 시제 가존이나 하정 그 흑진 진이 또 무슨 일단 내가 내가 실어놨다 저를 워크 제마를 봐라 아기스 사자 왼친다 저와 지지 성기 그 제마가 공한데 신직이 죽고 누가 공급 기관도 뜻과 신직인데 존재나 시제 각거 과단바가 신직과 니완다는 거지나 말랑 탐해서 그저다 아래 따라 그치 신직 때 존재나 회지를 빠지 다 지시겠다 수출 시험생들, 너가 신지 그 탐지 찍어서 아주 신는데요, 말랑 탐에 꺼냈던 것이지. 실은 그 기관 들까가 몇천 나 된대 등에 가들 어찌 아르고 맡은누가 과담바가 기화가 잔누가 체마가 된지라, 들어 사자연 주다 건가지 않생가 순번라수화가 아니 처지 히트크 아래 따라 워크 기화난거 체마르 바가 공화침으로 돈죽 거들은 저쪽 뒤처리 됐더니 그치 신지 건 리버대치 시더 디나, 주는 많이 누네요 동이스기. 회식을 렌즈나 사자 왼친 그 자누고 제마 그때는 대존이나 딱인데 시제 그 교환 늘까 그 신직근 리브 때 뜬데 등에 사자 왼친 그 제마 그때 그 배지 그가 니처 들 그걸 넣지마 그 숭알라스 관두 거 니처인데 히트크 아래 따라 사자 왼친 그 제마 그바가 공화 문자와 지석 돈숙 거지는 저스 디체르 그치 신직근 리브 때 뛰나 줄렘니크 지다 그다 니티나 주다 그나다 지라 니흐그 루라 자쩌바고 워크 제마 그바 특별히 뜨는 거 과담바가 체마가 신직인데도 건데 시제카가 니와라 전한다가 체마르바가 조샹이야 신직인 정도 건 리버 같고 대다로 숨매 거는 게 맞고 약간 너가 니홍대 천지나요 기와 체모 너 니홍가 나태노타 체모가 기긴 오노다스 군은 너가다 차와 치치 성기 텐지자 이와라시 빠지 너무 그 전우가다 차와 그 체마가 그것이 좀 맞았고 맞으니 맞세가 시점 때까 그가 죽지가 아디 됐더니 우거 건디크가 좁이르 빠진다 뭐 후자진 그 것들잖아 뭐. 다 기완 내 천지나 우거 지라가 걸그 이기찬데 니혼 것께라 우토셰 군은들 아까나다 시지 하증 그 치가. 특별다 로 기덴 바그 체마르 반데 신직 시행 켠 것이 자니세나 그가 시지 각그 기와 통말이. 아래 따라 우거 지라스 군은 내 천나 제마가나가 내 천나 아 곰바즈크나 송대등들아 지도일라 대등에 아가고라 시고가 쪼빠가 알람도 냠뇽 쪼빠가 더카가 냠뇽다 마즈 마스크나 고알랭카누가 아니라 마즈크 딕 테닌 당즈잖아 그거 신직대요 다 동즈게즈죠 시다 시빠 동구누가 아니요 마즈크
0: 지
1: 디라 공마가 루라 자쩌와군 군데 공나시누가 다 오타니 쯔르 친글 혼체모 후쿠다 요 이치세고는 너가다 사자 웬친 거 제마 르트르글 요 동니 드카가 브랜데다 요건 게다 진지 디가 헨체는 웬 더 캡스고는라 데비드 잭슨 라스과가다 휘지르그바가 신지그 타와텐데덩이 사펜 라스과가 제마 르카가 신지근데 예종노 늦던 아들나 소금 후쿠다 요 이친다가 제마 르트르고가 신지근데 존나다 아고 좋된 지위다가 아주 샤 치스 종다니 사펜 거 제마 그 다와 그 치친데 속도 종다니 너무 그 체취요 거기서 되게 이런 촉촉이 아래자라 그거 자아가 제마가 그거 현진데 자아치치 성기 있던 사자벤트도 있지 난죽라시에 빠서 그는더라 아중이었던 나여서 그는 오셨던 너니가 맞도맥 네 니가 천지나요 자아치치 성기 있던 사자벤트 너니기 있지 난죽 된란 받친다 시대꾸군이 신지기꾼이 시바통군이 드모즈그는 맞도 자아치치 성기 그거 제마가 공안 되듣군데 아무것도 됐던 시바통 누가 니버즈그 자원이 말이 까 대천지나 자와근 제누가 제마 있지만 센데가 마휜데 정마가 다른 회적이 맥가 메누가 딱그 자와가 이끄 나서 갖고 온데요 구란 잠바서 남 성기라 센도가 이제 그자 주고 내니가 자누가 제마 아르크들근 대와인데 롱정 좀 됐던데 당다 신직 바르가겠다 신직이 고통들이 아래 따라 자와 그거 아직은 딱근데 제마 있지만 센데 이거 던지나 너그는 그 수왕이 또 맡은 바요 뭐누 딱그 시제카는 기와 아린가가 딜라요 지금 존댄 일라지 급바자존이 대가니 틀라욕 과담바가 송번 쇼드근다 아름그 버터트누가 지나 어딜리가 파스코 효건서 군는데가다 소혼 차와가 제마가 신지나스 진지게 치케나 줬고 나다 주무가 체녀근 중쿵 차와가 제미 다비트 좀이 군이 그래 차와가 자클가 능을 가게 된 타주운데 치가 이죽 그거 체녀를 가게 잡이 능숑당 치모지 달라스 과가다 용치나 차와가 늦가 진디가 나죽는 치모지 달라스 과다 뭐가 시바노스 뭐가 전이나 멍역을 뱉던데 자와가 제마가 다군됐던 레누가 시좀 지기나 맞아 빼줬고 단데 지초가 건 것들까지 그리크리시에 사면 좋 나다지 지는 거 참총을 이니스가 다 지가 담한데 같다 내가 좋든 좋은 듯이 주
0: 야야
1: 니똥 제클로 잠누 그 자와치치 성기가 안앙이 니똥 그 사제에서 그 누구 시좀 지나나 아무로 되 키라라 자와치치 성기니까 된지 주어종됐던 과담바가 키와 저거 된지 좀 땅도 침으로 디도군 데세발데 동이 디라 지치급바니 지니벨거 오지 테마릭바가 된 진도군데 존나 아자존데 치가 제숙 디치게 배지야 당숙 디도고 디 뭐가 럭장노 사퍼르타 간드가 키와르카가 토메 아자존 원제숙 버트 아자존 원제 노티 아이실라 럭직숙 다 럭직이 들 지동숙 타메 달란 데와잖아 다셔 베숙 나다 뭐가 시좀 지나나 버트 럭직치켄제스 니도 군데 그 아무 피군이 씨 빠르대더니 자와 그 송쯤 그 쪽까지 아지 돈서 군데 그 아무 시랑 전에다 이실라시 빠졌고 그런 이또 직선 걸로 짜는 그 자와 치치 성기 그 텐지치 동무 마임비 공화서 군데 그 씨 좀 전에 너쇼크 그 체녀릭 빠라 자와 그 제마가 공화니가 아들 됐던 씨 빠더니 아 자클 그 체녀릭 하고 루지 같은 거 아가구 그 킬라트리 됐던 텐지 그 토나 요누 그 전차 동구 누구를 가지고 이렇게 같은 영화 텐지스 디땅 냠그 아릉직 그 좋아진 다시 넘어 좀 넘어. 아 다친 드니가 천지나 고모들 득가 지선 정군우 그 기와르가다 조적 안에 친이 드무스리. 지다 그 아 좋아한 드니가 아저씨 됐더니 아 자클 그 고마가 전율 받다 워크 기와 난 그 텐저 왔던 아릉제 빠지 아니 쓰지. 다 능력하고 제마긴 이 테네시나 회된 지적 그 제마 난이 걸려 선박는 텐저 그 꽃이 제마 난직 그 려 저하고 후루가 지니니 진여왔던 렐대던다 시트시네. 디가 지가 도콘 친척던 히란 존이 비와서 근데 이게 근데 진전이 너무 싫. 나다 차와 그 제마 있지 면색글이요. 아와그는 제마 난이는 나시고 누구 텐지가 나시고 근데 됐던 아랑르가 텐지가 나시고 근데 아랑르가 텐지가 나시고 근데 스몰이 그 자체모도 대좀 너무 싫. 그때 텐지는 됐다 그가 아급비 텐지를 쓰는지라 아드피 텐저진도 뭐가 남바 아니게 일대더니 조빠역가가 고쪽가 시통도 근데 시빠던소니 아이스조니 뭐지 디엔체크 시좀지나요 차와가 안온 걸 호군다 그가 또 진냠 누구 호군 그가 아직 그 호군가가 텐저가 아이와라 디가 능스이 쳇뻬 늘가 치게시고 또 고따실대더니 지 단지 그 차와라 늦숙가 텐치그르 바가 존이 손으로 텐저가 쳇뻬 근데 더하다 다시 배소니 뭐지 대동나 아치 실거다 근데 과담바가 제마릭반데 시제카나 신지기누도 군데가 르디가 군이 직시나 다는 못 쓰는 거지 마.
0: 레레 간럭이 고는 인기나 참아르가 그 종당 다니 럭링급 시에 쇼는 레리 인기나 시에 쇼는 데라 심지

0: 치기 예기요 그 심지가 얼글음 끊뜩자리 달리 얼그정거 좀리 참무즈랑 달라스 콰라가니 카다자 마즈기타 달달엔 신지기 교연 카르마링가 마트메크 티나 간럭 지기트르 지급샤난 도고니 니 마트사 도모나영 카다즈가 통통즈기나
1: 지라 적든박은 고은데 실렁거 워커그닌 도군데 신지기 주가 구잠동지 지라 적거와그나 워커 게달칼라스 콴도군데 신지기 님의 체크 뜻등 레누가 신지가 신지근 리와야 망하송동세 디라 니흐와군 군데 슬릉고 워등 레누가 신지들까다 아자카까 저쪽 이렇게 주시 누구 정념을 그게 근데 제주군 구참동 좀 디땅던데 땅에 아제치 우르카가 신지가 니와라 패쇼 네가 뭐이대요 좀 희자와시 기동세 디라 공마가 누라 자쪽한데 런제크 우르카가 신지가 디닌디스가 됐던 우르카가 신지인데 폐지 채무송세 아래자라 신직과 차쿵라 조샤 세탈라스과거든이 시제카던 외터 채무중다. 간 너가 시제카고 월카가 신진도 건들까요? 자카카 시조 이거 수시 누구 정념을 글라스과가 깼다. 이제 준대 천이 나다. 아랑제고 월급반다. 배제했던 제구가 탈라남에 빠지리. 서버때 지라 저거와 그 디치잖아. 선언하다 회된 지적과 채마가 중대 신직 시행구선. 디땅드나 오지 체마르 바가 신직가 오거든 시기 처금 시적 과단 바가 체마르 바 동네 신직이 누군 거잖다 때때나 척 디가 진천치드나 과다 송번 숙드가 그마 자땅 니 흐쳔 거 덕니 젠데 회터 마트 누구 이런 거나 과단 바가 키터르가 그 잠누가 된지르까 월송스 되게 된다리 나다 니똥 뜨끌으는다 좀 다 알반터르까 괴튼여 들어 지직나다 시제 칸다 과단 바가 체만도 근데 신직이 죽은 거 잔다 좀 근데 과담 송반 시고드근데 빼다 전우더가 지금이 과담바가 기와들까가다 흐다비 체벨라 들어 어제 체마르바가 패런 찌르거 워거기 니가 저거 다저 패런 너도 군데 그가 사우이지와 녀치 못한다 아니글 아까는 안온거 이게 차들까가요 과담바가 기완들까가 너 세적 것들게 간평제 누도 것들 다와 아르드스 셰군 누도 것들 그거 다쇼던 아 개떡 빼고는데 그거 변기치 못한다
0: 제제 다간나 그때는 그좀 심식은 했더니 갑다스가 마즈 기타 다타이나인 렌싱게 디슬레나인 다 톤타드그나 기타랑 그 잔드 돈이 노트지 치시는
1: 뭔 바트지 치셔
0: 야야다나 니크데모
1: 아디모
0: 레도바나 바 테릉게 렌슨 능앙아치 참아륵비 심식게 니브던 딜비 갑다진 도모게 조지즈게 고드기 달땅 다 코네 거근 아메르 포모 세팅게 어른게 롱우 쳇스므른게 톱중라 심식게 냠뇽데 지르지 달땅이 쉐슈그나 치르게 참아륵반달라 심식게 누게 니브도 쳔무즈그레 서퍼트 인게나 과든바게 참아르간데 심식게 고르타서 심식 셰팅글라카니 심식게 어글음 끙끙 구이달이 심식게 욕 심지게 캡콘 인기나라 수우 인기나 참아르가 쇼긍 그치 흐르지난 쟁기욕 대뜨 인기나 지르지 달동이 모틀즈가잉 하정 카사니 돈디니 도모즈 예타 쿠어랑일 따버 선기나라 세숙 체키 만한도모 망푸즈그 워크 참아르 반데 심지그라 아더니 달라 인기나 돈은 첨부 셰고노근 더 고름 거토네다 랑리 롱히 푸송 소기나르그니 토크 노르 렘부치다비 참아르 반달라 지가 가신 셰신교니 니히잉 셰신교니 도모가 남바르지달이요 카브다즈가 요카즈 예타 뜨그나 데른 걸 엠생기나 다탄 지기르교티 슬라톤타 렘슨드 ngi chechanglan don zin dong somrik shinay nga kabzang nam giliyin. Lensin daga somrik nga yin kirwa targya ra xiyin. Hrtarkilwa hrtamdin suyin. Shikib tarkilwa gongchak cerang dong so namrin shinayin. Lensin ar jimi nangla nga su changma yang kir jalda demu.
2: Arngi nang tuin kik tamgya gangchung su. Jangdin nga kik yu la xer zamnya.
3: Gang 어저께 샘텀집이 참바 니고드시오비 넘버 7 13번 갑스시
4: 강아시르 종스 알로르 체체 흐세르슨데 파비 나스 워스탐지 포냐 가예멘데스케 지그랑 세비용 다타 체체 이년 신나고 신반데는 강종 흐세르슨데 선연
5: 习近平及热刺的中队的工作人员。
6: 年关难把，当地习近平及热刺的中队工作人员是被参兵能的，不是当部克服战胜败的。学个用力，接续三步的衔接，那顿感情的感谢过节，中共中央的确顿接三十几笔参把需要当接呢。
3: 等吧，热送来我国这边，我吃了这个苏丹，立即蓝苏提成等这个结果了。热送来我国这边那顿呢，同他玩什么的，等谁能跟他冷静做结中忙边那顿是一样。但是那顿做呢，热送来我国这边立空间干你他偷的接瓦当，这个这结都是成没比。交通拉拉，是不是太新鲜搞活动？而从这交通中蔓延，肯定那单独的社会先把这一项。
6: 从中间做起交通里，而从来我国这边过去，这个学堂、蓝树的三度下级等，蓝的金刚松下级很多这个学堂了，过着感情需要的。作为那当初的市政在震动，而从来我国这边立刻的登记，直接经过这个社会切入当阶段的，当然也宣布完成科技等，和这个政府学校的升级，大家都平均科技。老人等全特别，看个老单的蓝绿，但不是的，老头选起去当几个。如果经过这个手段，立即蓝村提升到当级等。如果能团结出全国人把各个，按你这批等提升到当级。而从这决断学习学习，工人们这场学习二三级，过这个作文整个比，但可不是把批等个你。工人们这场学习二三级，我们这场学习二三级，过这个学习切入东岸全部批的。空内在决断决断学习学习，人把心中级等了年生学完等，切不及个。你不得工人们这个这么学习的人了，年生写给别人，但不批把等什么？中央这个这么学习的人级，中央人被等等解构的空了，这个这么学习的参办，我动学习，需要用力动去学习等的。中央等、乡亲等、让中央等、中央去接，各级栏目的落去学习，参内等代课的，开里等学习参办去用来切不学习等，学习用的。学徒代到参办，六零级年用学动等，学更级三级的人学别忙些偷动把用的。
3: 对吧？趁着了扎瓦的多等等，我吃的些别，这个苏丹脚步的提升的动机过了。趁着了扎瓦等，恰趁接不点着呢，人家口点着等，这错单冷用门了，特要把等。俺错的这边，兄弟间间战同是一样。那个人家同你听呢，趁着了扎比乐在等，过去的排挤很多年了听呢，但是他乐在这边这个苏拉，先抢俺死了等要把的。苏呢，兄忙比多等些把等，俺呢，诺正正话。红茶等肯定能占从门吧？李学了先把金收了。金从趁着这边年轻人，我接亲的接亲人住啊等等你，这同年轻人多他们等，同你就多他们年纪，啊你有这脾气等，你这多个啊，这也让你心头就没把等。特别的吃不了你话等，喝进去哇，吃不进去哇，这错各种些你去哇进去，包趁等趁趁错，这错见这都找我等。趁你的趁机的游戏的胸襟，你就不如拍了玩卡带的。这都是你趁着的招聘过去，成立这个胸膛，冷手去扯断些黑气的东西。趁着招聘达成了装备了这个冷膛，而家口却不点这个，这出去单冷静，干冷下决定的，俺从等的这个比，俺有了那段全部是实现了。
6: 从中间出去确定的单独呢，为去了黑灯下决定，才这个灯他不是光不了灯节，就这么是带着多灯下决定。电机跟甘松下级直接学习和进行学习，陈副的招人多等些和切入动力把等，陈主的招人多等等，过去学习，这速度就不能提升到动力次动用了。第二，每年能留的空壳跟甘尼代表学习，六十年能动机完等，而今天就电机呢，你说了动得动用完结，陈主的招人多等些比，而这后期不学习，陈主的招啊过去的用得把等，电机用就可多学习些的用呢。
3: 二哥娃，二家口电机用很坑自己过了。家口电这个灯啊，接触单冷用电呢，一直等工配件换机拆线一天。家口电这个灯啊，接触单冷上呢，一年一直等工配了没得的跟得动头。每年啊，人家电灯的，十年家口就得换灯，电这个工配件开喷机送修些把灯。能得恰是叫电这个灯，接触叫单冷送修些比暖和你这个要把灯，暖和他把灯，暖和没得比年年家一直能拿出暖色的节目灯就便宜了。我今晚我坐电车离开这个所当蓝所的，而家口接电车送去些别金库等，出了没特别等。历史这个坐电车怎呢？而家口接电车离开，阿得有几等真气？而家口电车用三坑子的，而家口接电车离开，几个等等，几个经过吃了些黑吃的东西呢？阿给这个吃不着的药。而家口电车用三坑跟干吃素呢？而家口电车过去他几时等不等，乐得啥子等？而家口电车过去，城市中最北啦，是跟得动起。而家口电车过去，立即些。

0: 나중에 집이 리스트지 돌아
1: 오피워요 히르크 상캄
0: 리피워요 젠조의 카르트
1: 나중에 집이 열리지 제조 조고 중조
0: 나중에 집이 가스지 돌아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지난바 데모이나 다스타치 저거 산지 능전반 덴지나 아초 조롱오스코동 챙거 운동이 감성거나 종지 두고초체의 고리시비 디스르카르만 앞지른거 나총시비가 지그 타통렘생인 안지나 두고 총총체 리특고 두고 보자지미 리드나 두고 총총총마그 히슬르테르 다르가치 응아슬티치나 톤라니가 디젠거 두고 총총 망아스가 차손지나 아르가치 그 공성디 차르즈가 시 망아스가 텐 요지르삼거 다니 인지나 영 종치르 나오는 그 두고 총총 망아스가 영 아른가 파마 등 산더 아른가 파사 파일 아른가 파사 파일라로 등이 아른가 아크 아니 영나 니우 등 산더 아치 그 공성대로 조그 자르제 텐 용큰 거 두고 총총 영시 그 망질 강스터를 두고 총총 성마 아 다스갑토군디 인지나른가 파사 파일라 송나 영 파사 파이크 다시회크 남반데 인지나영 롱서쇼트그리 디 한친 인지나영 아칭 이월드 희고너즈 요노 긍르즈 이땅나 다 기르긴게즈고노글리샤 디 한친 인지나영 가남슈쨍거 파마탐지그 형 시감 더튼 하더니 됐더니 디 진터치 종철니 하는 거 파사 파이크 영나 그게 샤실리슴 아 능기서는 거 녹산 주고 있다고서 손진나 죽기 초하고 진희망아즈 아신진디에마타가 디더나 아가치가 공산다 지게스가는 거 시감 더튼 하더니 됐더니 녹산 주고 있고 영나 그게 디 진터 주고노가 샹이 아 영나 요실 안더 참만지나 이 고즈 그저 옹초초 다시 개치 디다나가 디진데 두고 총총총마 오스클스쇼도 오스클스쇼 디한치니 오이 중다세기요카 다나 랑가 파클 마이긴데 이고즈가 정고나 네말리 파클이 과즈 히고 파클이 과즈 히고노가 짜비가 망저데 초이 망저즈가 이진즈 고주다 시 개치는 건 건친치 다지나 마도 두고 총총총마 디진데 잉우 잠즈 오스 히히그즈나 랑가 파클인데 이고즈가 정마히가 영 셋증 마히니 도모가 니슬라 티지욕 티첸거 랑가 파사 파일라송이 샹이 마즈 히주 디 한친닌이나 영 아 조고 총총소 등 산데 셰르니 아다 아 돈침이나 조고 돈침 것 같은 같은 데등이 아르친 것음가 담질 영나 자세 흥라 속과 영나 단을 익숨라 속과 마즈 그 좀 모초초 다시 같이 아리 단디쇼고 가친랑진 덴이나지 디징긍 초이초니 영나 차르뜸나 쪼꼬라카니 영희가 디쟁긍이 멍우즈 머신이 드나 쪼꼬총총 청마가 나와 또나뉴인데 데릉근 나총시비가 슬림 츠능아 고디오노가 럭실럭사르와 치초냐 주즈길 야 형님이 두구총총초 다른 거 럭실럭사로 냠친 마시비 얄문데 지 영지라 중화지나 참으로 중화 긍예지나 아치 렘승 원마그 초크 럭실디 영지라 중화지일 알롱우나 요노그 두구총총청마그 포자르김 등 산트 아치 탕식인 돈주이고 긍르지 등나 퀴바 제트르 탑디기증 알람부운지기비 람만주 차르둘시여 꼼나잉 살아와비 참아통 뜻이가 디당나 키와즈 자고는 참우즈기니나 갈람부즈기나 참우즈기니나 키위 자뚠뜻 참우즈긴디 지지 희송아 차르둘라 시어스콤나잉 살아와피 참아통스 아 키와 참우즈기 탑디그나라 갈람부즈기피 람만주세 고논다타 나초 아 마즈카 자뚠이너 디쟁게 두고 총총 참아게잉 럭신데 제케 만주와 일라 담부히종 리 데릉지나잉 입자그능니 사이 제케능니 데미다팅이 럭스 럭사르와즈기 쳇데 고드시요 디쟁게 두고 총총 참마 선능 마르지 나와 르톨라 뉴고 강인 지당나 니프르 접기 샤왕가 마트 파니 쇼피치 키무 니체 차프르히 쩨니 쇼바 글엠비츨 따세기야 아 드나다 아 조코총총 망아즈크 아치 디진트 리칼리고가 닌지나잉 조스탄퀴즈잉 요라 아 강르 조코총총 참마게라 징거 파제레 조코총총 망아즈크 예라 쩨게 요체르 ngi tarung thang chigin dona tanga ta ngi chu tam khui ta yang she ko ngi prin jeb gi xiawang ga ma zhi pa ni xue bi ci kui mu wa ni jie cha bu xi zhen ni xue ba lan bu ci li ri de na san lu ngan na tang nan ki wa yo ba ji ni jin na lan bu de se ga zo tam khui ge nang ni yang ri de na nga ci ngi wur de jeb gu nu yang na ngi wur de jeb gu nu xiawang ma zi
tanjina matri paga huwana yangna siyawa ta maliwi huwana siyapa yukwazga tangyu chigi liji, chigi linan dhikka, chigi linan dhikka la sikwa. Tanjina samjigi yukwatangyi, siyapa huwana tangyida li lina dazul kiwara amuwa yangna galimbu nigi chaparta hini. Tamuzgirla, tani siyawa lirin dhirsungi tati siyapa tungunu tata galimbu yinzi. Tā kīlu nīgī chāpirta shēkiyōnir, yāngā nā kīwātāngā lāmbū nīgī

0: 나총시 비가 슬림천 능아 리리진 고지요노가 참바 리리가 능도 나라가디즈 지난방 오트레이 주일 아리 인형님이 뚜꾸총총초 텅디 나총시 비가 슬림천 능아 조기 드긴저르 티바가 찔레르 비카 콩다스부 쳇고 드시요 조기 드긴저르 능아영 뚜꾸총총 창마가 갑스 톱그요니 나준의 지와니가 실라 녜몬데 치 쳇고 드시요 디쟁거 랑거 제스라 가시오노 뚜꾸총총 창마가 예고즈기 녜니 예고즈기 정조 아 나치 인지나 랑로 와무 영나 랑니라 가노가 아, 다 희샤이나 조금 얼었던 알라영이나 조금 나 정말 년등 노지니 쇼니 고습 정주도 다시 개치는 아 대한신 인기나 영 조금 총총 라라 아 랑이 제스라 가니 무슨 디스고 잠치요 노고 조금 총총 참마가 랑이니까 잠치더 포자르지마 그자 아 달츠가 나트나트 미나 양치 롤히타라 나충시피 가슬림 생각 조기 딩절근아 고르기나 조금 아 대른 거 조기 딩절나 고르기요 노 나준지마 단전 강목랑 노고 실라 제르고 총총시고 논다라 노래 잠 생글랑 노고 실라 냠터 시시고 논다니가 쳇다 고리시요 강터 나초 냠터 시고 지가와 제르고 총총 망아지요 그리 대나 실런다니가 긍땅 긍이나잉 시그 그게 제모등 아랑거 시주고 치 총총들가 시긴 제와 요니 뜨무즈그 대나 나치가 공성가스감다 등등다등이 주고 총총 참마가 아랑니가 리탑고 주고 나님고 주고 총총 망아즈등 산터 지모나 초과로 나영 초과 디카디 더등 찬다노가 실름 망아지 링히나 다즈럭 시가르와리티 디쟁그 두고총총 참마그 님비쇼르데 요코즈가 중 다니 참바니와 티바가 시끄능아가 나스듬즈그라 시중즈기 쳇다고 리시요 나스듬인제나 나초 멍데쩨고이 아다 시중즈난자가 아 마루 스티중그 초크 스탐지즈기 쳇다고 리시요 긍인지당나 소눔바등 여우스탐부 뜻익 Tana Chukuchongchong Tsangma Giyang Nyenbi Shur Ta Ta Nahtam Dinang Na Nga Tsi Gu Gu Nu Hi Gu Nu Ga Ta Nilig Jiyang Ga Lhapsha Chizga Yo Ka Ta Yengi Na Yang Samjig Yi Kuzg Tung Yu Tiyan Chini Shi Zhong Zga Lurig Javi La Ga Si Ni Ta Mu Ga Shi Zhong Yu Kwa Zga Yang Che Ta Kuo Zga Si Yo Rigpi Gar Kung Ga Na Na Chong Si Pi Yen Hi Cho Ni Ea Yang Na Mazi Tarig Tung Di Bi Yen Hi ཁག སམ་བན་ དེ ཅིག་ཅོང་ ཅུ་ཅག་རག་ དེ་ཟི་ དེ་ཧན་ཅིན་ སིས་ཅམ ཅེལ་བ་གང་ནོ སིས་ཅམ རྒྱུ་གང་ནོ ཨ་ནང་གིས་ ང་ཅིག་ གོང་སང་ཤ་ཁམ དེ་ཏང་ཏེན་ དེ་ཏང་ཡི་ རང་གཕ་མ་ཏང་ ལ་ན་ཏ་ལམ་ཏ་རང་ཨོ་ཅི་ལི རང་གཕ་སབ་པ་ཡལ་ན་ཇོ་རི ཕ་སབ་པ་ཡི་ཁ་ཤ་ཧུ་ཁ་ནམ་པ་ཏ་ཆམུ་ཅི་རེ་ཅོ་རང་ཉི་ཁ་ཉི་ཅི་གོ་ལི་ཡི་ཐོ་པ་བ་ཐབ་ཁ་ཅི་ཏི་གོ་དེ་དང་ན་ཐང་དེ་སིས་ཅམ་ཅིན་ན་ ཆན་ཅིང་ཡི་ཚེ་སུ་གིན་ཅ་ཟུང་ཐ་ཡིན་ཅི་ཨ་ཅི་ལེམ་ཅིང་ངོ་མ་གནང་ནི་ལི་སུང་ནོ་ཡང་ན་དེ་སུ་ཁ་མ་དང་ཨ་ཅེར་ཏང་ནོ་ན་དེ་རང་ད་ངི་ཡོར་ད་གོ་དེ་གི་ཅི་ཨ་ཅིག་ད་ཅོ་དེ་སུ་ཡོ་ཏང་ན་ཡང་ཏོ་ཁོ་ཆོང་ཆོང་ཚང་མ་ཨ་གོང་ནི་ལི་ཤ་ཅིག་ནོ་གི་ཁེ་ཏེ་ནི་གི་ཁེ་ལེན་པོ་ཅ་རྒྱ་མ་ཤུ་ཨ་མ་ཁེན་ན
1: ཚོགས

야 뉴니비 두고총총초 공린진아치 나즈나지마 단성강목랑노가 실어 스테르 총총세고노 실런디치년너 아리 실런디년이 울롱차리 아 다영위 방탕가 지나 영난지위 미뚜고성나 두고총총 꾸르즈거 아 로기능아 로과지기 다르가위 얼렁이 스티피 두탑고노 능와즈두카리 용거고 디젠거 두고총총 서마영 시가 법중의 탕칠의 요체를 응아치가 공성가시가와다 시가 우글 호부고고니 파마등 산더 영나 나님그 두고총총 초등 산더 시가 스티포즈기고 아리 떠나치 슈니진의 두고총총 노르잠 승글릉노그 실즈가 Nyam tersis, takungkin jenah siruk chong-chong ina chokwa nyam tersis segunung danyaga sik chanra giri, tana chokwa chong-chong changma, yang na siruk chong-chong changma, nyam tersik si, nyam tersik ergaju, tandayang sik kachimbut, maka su masamda ergaju, lipungda sik ditang yung jundi sik pantokuri, tana nga si nyam tersis segunung silo nyamun denyana tanga na chong sipi gatsik chanchong niwa, tipa gartik nang sik na chamura.

0: 사 트렁 트렁 자스 든다 르금 밤바그 구즈리 하타 서타 지누 아마르기지 메카 든다 시에라지기 디그누다 람니타 아마유사 마트나 사르크스 든다 든다 르금 밤바그 구즈리 하타 서타 지누 하니트나 쪼프스 치 치즈고 든다 아지게송이 디능니다 다루와 아댄누다 얼로지가다 얼롱주 이르레다 흑중근스다 남가 가타나 튼두누 르금바바 흑지오니크라 다스스게 시시스 코리우스 든다 악장크 더기네요 아루 녹음밤바 아루 녹음밤바 지금은 정말 저주의 저주의 세군이 됩니다 녹음밤바 그 아치거든 아키싱케 아키싱케 니치 참아 치어주더니 성자의 군이야 되니 어느 된다양 악장크 아루 녹음밤바 니추 사저인 된다 르금밤바 흐치그니크 다스스케레 라추 저가지기 다르토노 샥샥샥 아자즈가 뜸무스치기 다르토노 흐치안키 더고네라 아루 르금밤바 아루 르금밤바 저 라추 저아다리 저즈게야 될꾸니 된다 르금밤바가 아크 아크정크 닝아라추 저가다르덩이 북거덩덩 니추호버 시그지세꾸니야 덴다 장키티션 워마 아딩긴도다 아지가치마티다 어디정시 무슨스 덴다 르금밤바 심 하르티송다 어공무토니 냐덩 신어르다 아나시즈글랑덩다 하마하 땡따 랑가 아마요소 윌리우스 땡따 랑가 랑가 아마라 니기 아데치크 초아 아르리 됐던 주부 청청서 니 다른 거 나타샬리 차송 과진체
1: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2: 로르가 로브스글리 니리 가르콩
1: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2: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1: 나초 로렌단 세아르 비카르쿠 주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비아가 틀림친저 아르비아카르쿠가 참브르식다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0: ཁྱི ཕྱད མ ཡིན
1: དེ
0: མ ཡིན ནར ཁྱི ཡིན དེ མ ཡིན དེ མ ཡིན དེ མ ཡིན ཁྱི ཁྱི ཁྱི ཁྱི
1: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0: ᱛᱚ ᱛᱚᱢ ᱢᱚᱫᱚ ᱠᱟᱯᱛᱤᱠᱤᱥ ᱜᱮᱱᱫᱚ
1: ᱭᱟ ᱭᱟ
0: ᱦᱟ ᱭᱚᱝᱜᱩ ᱡᱟᱱᱡᱤ ᱜᱚᱱᱟᱭᱚ ᱢᱟ ᱥᱚᱝᱥᱩᱜ ᱡᱟᱱᱡᱤ ᱠᱮᱢᱱᱟᱭᱚ ᱚᱱ ᱡᱚᱨᱜᱩ ᱡᱟᱱᱡᱤ ᱱᱟᱢᱱᱟᱭᱚ ᱪᱮᱠᱷᱞ
1: ᱛᱚᱛᱟ ᱧᱮᱞᱚᱜᱨᱤ ᱯᱟ
0: ᱧᱮᱞᱚᱜᱨᱤ ᱨᱮ ᱨᱮ ᱨᱮ ᱧᱮᱞᱚᱜᱨᱤ ᱜᱚ
1: ᱚᱭᱟ ᱚᱭᱟ
0: ᱭᱟ ᱛᱚ ᱟᱹᱱᱤᱭᱚ ᱢᱚᱫᱚ ᱠᱟᱯᱛᱤᱠᱤᱱᱤ ᱥᱟᱱᱞᱚ ᱛᱚᱱᱡᱤ ᱛᱚ ᱟᱡᱤᱱᱫᱚ ᱜᱚ
1: ᱭᱟ ᱭᱟ ᱭᱟ
0: ᱛᱮᱨᱟᱝ ᱟᱯᱟ ᱚᱠᱥᱢᱚ ᱠᱚᱢᱚ
1: ᱭᱚᱠ
0: ᱪᱤᱠᱤᱧᱟ ᱠᱷᱟᱪᱤ ᱥᱮᱜ ᱪᱤᱠᱤᱧᱟ ᱱᱟᱪᱤ ᱥᱮᱜ ᱪᱤᱠᱤᱧᱟ ᱥᱮᱡᱤᱨ ᱥᱮᱨᱟᱝ ᱥᱮᱡᱤᱨ ᱨᱮ ᱭᱟ ᱛᱟᱱᱤ ᱛᱚᱣᱟ ᱥᱟᱢᱵᱟ ᱢᱚᱧᱩᱝᱜᱚ
1: ᱣᱟᱭᱟ ᱣᱟᱭᱟ
0: ᱨᱟᱝᱡᱤᱱᱟ ᱢᱤᱠᱥᱤ ᱥᱤᱱᱡᱤᱱ ᱥᱟᱠᱷᱞ ᱛᱟᱭᱚᱠ ᱠᱟᱝᱜᱟᱝ ᱨᱮ
1: ᱛᱚᱫᱟ ᱥᱤᱡ ᱢᱟᱨ ᱭᱟᱝ ᱜᱚᱫᱢᱵᱟ
0: ᱛᱤᱱ ᱫᱟᱝ ᱜᱟᱨ ᱡᱤᱜᱡᱢᱮᱠᱟ
1: ᱛᱟᱱᱛᱚ ᱛᱤᱠᱩᱨ ᱛᱟᱫᱟ ᱢᱟᱥᱤ ᱠᱟᱨᱟ ᱢᱤᱪᱚ ᱢᱤᱠᱥᱤᱨ ᱫᱤᱠᱪᱟ ᱡᱚ ᱠᱚᱢᱚ
0: ᱢᱟᱨᱤ
1: ᱛᱟᱱᱟ ᱡᱚ ᱥᱟᱨᱠᱟ ᱛᱚᱵᱡᱚᱱᱟ ᱥᱟᱨᱠᱟ ᱛᱤᱨ ᱢᱟᱨᱜᱚ ᱱᱤ ᱪᱩᱱᱟ ᱠᱷᱮᱛ ᱜᱟᱱ ᱜᱮ ᱛᱮᱛᱚᱨᱟ ᱪᱚᱠᱟ ᱛᱟᱛᱚ ᱛᱚᱵᱡᱚᱱᱟ ᱛᱩᱢᱟ ᱛᱩᱢᱱᱟ ᱪᱟᱠᱟ
0: ᱠᱷᱮᱛ ᱜᱟᱨᱱᱟ
1: ᱚᱞᱮ ᱚᱞᱮ ᱛᱟᱱ ᱜᱤ ᱥᱤ ᱥᱚᱱᱟ ᱱᱟ ᱥᱟᱨᱠᱟ ᱪᱤᱜᱟ ᱛᱤᱨ ᱢᱟᱨᱜᱚ ᱢᱚ
0: ᱢᱟᱨᱤ
1: ᱚᱞᱮ ᱚᱞᱮ ᱪᱩᱢᱟ ᱜᱟᱱ ᱱᱟ ᱡᱩᱡᱤᱱᱟ ᱛᱟᱱ
0: ᱪᱤ ᱠᱷᱮᱞᱟ ᱞᱮᱱ ᱫᱮᱢᱱᱟ ᱫᱚᱠ
1: ᱚᱠᱮ ᱫᱟᱱ ᱞᱟᱱ ᱫᱮᱢᱱᱟ ᱫᱚᱠ ᱛᱟ ᱪᱤᱨ ᱠᱚᱨᱛᱚᱢ ᱵᱮᱥᱤᱜᱟ ᱭᱟ
0: ᱭᱟ ᱭᱟ ᱫᱟᱱ ᱱᱟᱝ ᱪᱚ ᱠᱷᱮᱛ ᱜᱟ ᱠᱷᱮᱛ ᱜᱟ ᱠᱷᱟᱨᱫ ᱜᱤ ᱛᱤᱛᱟᱝᱟ
1: ᱛᱟᱝᱟ ᱛᱟᱝᱟ
0: ᱠᱷᱮᱛ ᱜᱟ ᱴᱨᱤᱜᱤᱱ ᱨᱮᱜᱚ ᱠᱷᱮᱞ ᱴᱨᱤᱠᱚ ᱞᱮᱱ ᱛᱚᱥᱚᱱᱟ ᱥᱚᱥᱟᱨ ᱜᱟᱝ ᱛᱚᱝ ᱩᱛᱤᱨ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ᱭᱟ ᱪᱤ ᱠᱷᱮᱞ ᱛᱚᱝ ᱢᱩ ᱠᱷᱤᱥᱚᱱᱟ ᱛᱟ ᱠᱷᱮᱞ ᱜᱟ ᱧᱩᱣᱟ ᱢᱩ ᱧᱩᱝᱜᱚ
1: ᱚᱭᱟ ᱚᱭᱟ
0: ᱠᱷᱮᱞ ᱜᱟ ᱧᱩᱣᱟ ᱢᱩ ᱠᱷᱟᱝᱜ ᱞᱤᱪᱤᱱ ᱠᱷᱟᱝᱜ ᱞᱤᱯᱚ ᱪᱤᱱ ᱥᱟᱜ ᱥᱚᱠᱟ ᱪᱤᱱ ᱪᱮᱠᱟᱢ ᱪᱷᱟᱛᱚ ᱪᱤᱱ ᱪᱮᱠᱷᱞ
1: ᱠᱟᱨᱤ ᱠᱷᱟᱝᱜ ᱪᱮᱫ ᱜᱤ ᱛᱟᱱᱟ
0: ᱠᱷᱟᱝᱜ ᱞᱤᱯᱚ ᱪᱤᱱ
1: ᱠᱷᱟᱝᱜ ᱞᱤᱯᱚ ᱪᱤᱱ
0: ᱥᱟᱜ ᱥᱚᱠᱟ ᱪᱤᱱ
1: ᱥᱟᱜᱢ ᱥᱚᱠᱟ ᱪᱤᱱ
0: ᱪᱮᱠᱟᱢ ᱪᱷᱟᱛᱚ ᱪᱤᱱ
1: ᱚ ᱛᱤ ᱠᱷᱚᱢ ᱥᱤ ᱪᱚᱠᱚ ᱛᱟ ᱵᱟᱞᱤᱨᱤ
0: ᱛᱚᱢᱟᱨ
1: ᱵᱟᱞᱤ ᱢᱟᱨ ᱵᱟ
0: ᱢᱟᱨ
1: ᱠᱟᱭᱟᱨ ᱛᱟᱢ ᱢᱟᱢ ᱡᱚ ᱢᱟᱨᱟ
0: ᱢᱟᱨ
1: ᱛᱟᱛᱚ ᱢᱟᱥᱤ ᱜᱟᱭᱟ ᱛᱟ ᱡᱤᱜᱟ ᱠᱮᱨᱟ
0: ᱢᱟᱠᱷᱤ ᱜᱟ
1: ᱢᱟᱥᱤ ᱜᱟᱭᱟ
0: ᱠᱷᱮᱞᱟᱨ ᱢᱟᱠᱷᱤ ᱜᱩᱢ ᱢᱟᱪᱤ
1: ᱠᱷᱮᱛᱟ ᱛᱟ ᱡᱤ ᱵᱤᱱᱫᱚ ᱠᱮᱜᱨᱟ
0: ᱭᱟ ᱛᱟᱱᱤ ᱠᱷᱮᱞ ᱥᱟᱢᱵᱟ ᱢᱩᱫᱠᱚ ᱠᱤ ᱯᱷᱟᱨᱚᱝ ᱢᱮ ᱯᱤ ᱪᱩᱱ ᱪᱟᱢᱵᱚ ᱜᱤᱱ ᱪᱟᱝᱜᱟ ᱪᱮᱫᱤ ᱴᱩᱞ ᱪᱟᱢᱵᱚ ᱪᱟᱠᱷᱞ
1: ᱚ ᱛᱚᱛᱟ ᱟᱠᱚ ᱛᱟᱨᱤ ᱡᱮ ᱠᱚ ᱜᱮ ᱪᱤᱛᱟ ᱫᱤᱥ ᱜᱟᱱ ᱡᱚ ᱠᱚ ᱛᱩᱣᱟᱨᱤ ᱵᱟ
0: ᱫᱤ ᱫᱤ ᱫᱤ ᱛᱩᱣᱟᱨ ᱛᱩᱣᱟᱨ ᱭᱟ ᱜᱟᱝ ᱜᱟᱝ ᱜᱟᱝ ᱭᱟ ᱛᱚ ᱡᱚ ᱢᱩᱧ ᱜᱚ ᱠᱷᱮᱞ ᱡᱚ ᱢᱩᱧ ᱜᱚ
1: ᱚᱭᱟ ᱚᱭᱟ
0: ᱠᱷᱮᱞ ᱡᱚ ᱢᱩᱫ ᱠᱚ ᱛᱟᱣᱟ ᱛᱷᱟᱝᱜ ᱥᱟᱵ ᱡᱩᱜ ᱱᱟ ᱧᱮᱢ ᱵᱟ ᱛᱷᱟᱝᱜ ᱜᱚ ᱠᱷᱟᱱᱟ ᱥᱟᱨᱜᱩᱞ ᱥᱨᱤ ᱦᱩᱣᱟ ᱪᱤᱱ ᱪᱮᱠᱷᱞ
1: ᱠᱟᱨ ᱚᱨ ᱠᱟᱫ ᱠᱚᱴᱟ
0: ᱛᱟᱣᱟ ᱛᱷᱟᱝᱜ ᱥᱟᱵ ᱡᱩᱜ ᱱᱟ ᱧᱮᱢ ᱵᱟ ᱛᱷᱟᱝᱜ ᱜᱚ ᱠᱷᱟᱱᱟ
1: ᱭᱟ
0: ᱥᱟᱨᱜᱩᱞ ᱥᱨᱤ ᱦᱩᱣᱟ ᱪᱤᱱ ᱛᱚᱢ ᱠᱤ ᱜᱟ
1: ᱚᱞᱮ ᱚᱞᱮ
0: ᱭᱟ
1: ᱪᱷᱟᱫ
0: ᱜᱚᱣᱟᱨᱟ ᱡᱤ
1: ᱡᱚᱢᱟ
0: ᱡᱚᱢᱟ ᱢᱟᱨ
1: ᱛᱟᱛᱟᱱ ᱡᱤ ᱠᱷᱮᱨ ᱠᱷᱮᱨ ᱢᱟᱜᱨᱟ
0: ᱠᱷᱮᱢ ᱜᱟᱨ ᱢᱟᱨ
1: ᱛᱟᱛᱟᱱ ᱡᱤ ᱫᱟᱢ ᱢᱟᱥᱤ ᱜᱟ
0: ᱢᱟᱥᱤ ᱜᱟ
1: ᱢᱟᱥᱤ ᱜᱟ
0: ᱭᱟ ᱛᱚ ᱢᱟᱥᱤᱱᱟ ᱨᱜᱟᱣ ᱢᱩᱧᱩᱝᱜᱚ
1: ᱭᱟ ᱭᱟ
0: ᱠᱷᱮᱞᱟᱨ ᱜᱟᱣ ᱢᱩ
1: ᱭᱟ
0: ᱜᱟᱭ ᱢᱩ ᱥᱚᱨᱩ ᱥᱟᱝᱡᱟᱝ ᱜᱚᱨᱫᱚᱵ ᱪᱤᱱ ᱠᱮᱨᱜ ᱥᱟᱢᱪᱟᱝ ᱞᱟᱜᱛᱤᱱ ᱨᱟᱢᱡᱟᱱ ᱪᱤᱱ
1: ᱛᱚ ᱠᱟᱨ ᱛᱚ ᱛᱟᱥᱤᱜ ᱫᱮ ᱨᱤᱢᱩ ᱛᱟ ᱛᱟᱝᱥᱟᱝ ᱵᱮᱠ ᱱᱟᱡ ᱜᱟ ᱭᱚ ᱠᱨᱟ ᱠᱟᱨ ᱫᱤᱱᱤᱢᱟ ᱡᱚ ᱥᱴᱤᱜ ᱡᱤᱨᱮ ᱥᱴᱤᱜ ᱡᱤ
0: ᱪᱷᱟᱡ ᱜᱟᱨ ᱡᱤ
1: ᱥᱴᱤᱜ ᱡᱤ
0: ᱥᱴᱤᱜ ᱡᱤ
1: ᱚᱞᱮ ᱚᱞᱮ
0: ᱪᱷᱟᱡ ᱜᱮᱥ ᱠᱤ ᱡᱤᱨᱟ
1: ᱛᱟ ᱛᱟᱝᱥᱟᱝ ᱢᱮᱠ ᱜᱚ ᱢᱟ ᱪᱤᱜ ᱪᱮ
0: ᱚ ᱨᱤ ᱨᱤ ᱨᱤ ᱨᱤ ᱚᱡᱩ ᱨᱮᱢᱩ ᱚᱡᱩ
1: ᱚᱡᱩ ᱨᱤᱢᱩ
0: ᱨᱤ ᱨᱤ ᱨᱤ ᱚᱡᱩ ᱨᱮ ᱭᱟᱨᱤ ᱚᱡᱩ ᱨᱮ ᱭᱟ ᱛᱟᱱᱤᱛᱟ ᱠᱷᱮᱞ ᱴᱤᱠᱣᱟ ᱢᱚᱱᱤᱝ ᱜᱚ ᱴᱤᱠᱣᱟ ᱢᱚᱨᱮ ᱞᱟᱡᱤ
1: ᱨᱤ ᱨᱤ ᱨᱤ
0: ᱠᱷᱮᱞ ᱴᱤᱠᱣᱟ ᱢᱚᱫ ᱠᱚ ᱛᱟ ᱠᱟᱨ ᱴᱟ ᱫᱟᱝ ᱪᱚ ᱪᱷᱟᱡ ᱜᱤᱱᱫᱟ ᱱᱟᱢ ᱱᱟᱜᱟᱢᱟ ᱭᱟ ᱛᱨᱤ ᱥᱟᱞᱟᱫ 마친 토르마 퉁근 다마친 치클
1: 마친 퉁근 다마친 카르
0: 마친 마친 토르마 퉁근 다마친
1: 너 펑키노 마라
0: 펑키노 마라
1: 다르다 마친 퉁근 다마친 저거 마르 뭐
0: 마라
1: 다 틈머시가야
0: 머히가 야 다 캐르가 그쪽 캐스가 뜨뜨나 야 캐스가 섬마히다
1: 아리 마히다모
0: 마히다
1: 마친
0: 당지그제요크
1: 아
0: 당지그제요크
1: 다 당지그제베크 다 카르코체스 모 담메시가 바
0: 야 당이초 카르코이고 디나
1: 오야 오야
0: 다와 증거 섭주구나 냠바 증거 골음나 샤르글 쉬리 홍아첸즈나 나토르고 나토 가나
1: 오 나토
0: 응응
1: 야
0: Titonita Glenda
1: Tangira Jason of the
0: Marchin Torma Tungan Dama Jenzena Nyunger
1: Nyung
0: Nyung Nyung Yaya Ya topunya chasgenda tirang len sanani chok khel tine ra shar ga matab thamu
1: Are ta chi nam jir jira ya
0: Are re re Are re re topota chi nam ji ngon chi len sanang asig nyom re la
1: Are re re re
0: Are re re ya ya ya tin thang ji ma len sanang asig kur ga sa shego
1: Oya oya
0: ya ni kub demu
1: ya ni kub
0: demu

로잉신 인생라 티탑경 자춘진 아르가마타비교 시그세르신 인생라 나초경 흐슝늘브신 트흐킬마니비교 너름름께 오킴덴즐와니브송 너릉초 시르도고덴조신 토미스 제동가 한님을니킨 반다라 영 심기 티부제무 하링크니 깡탕가 곰지 땅부 영 시키름 파부기 완자 얼마름 제워모 너 제름들 니 얼마름 겜 타니니 인정 인정다 아름슴 저슈르면니 쿄라그요 림튼나 니 쿄제 치사사니 아름닐 흑제진다 펀니 피악슬 능슬다 젬툰 탕휴신도 비인 림튼나 니초티 친잠사니 얼로닌 친슴께 점압디니 우용통휴신도 비인 데나 디통식 므르드브잠께 까블글리미경 나람촌나 시미람정니르비 알쩌르뚜땅 지마

也是了这些坑个总理李庆给的这个比赛这些年能够存在的也是了这些坑个建立进错的呢这些不说这习近平个自身的得特的下位国的建设不断改进结果等了得的短缺了来你懂你人啊路路库的中央文字了得的东西了东用个自身的人得的再求比那顿得特的了个技巧不是什么这些这错的单顿 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日干尼那顿等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顿德特勒基西伯尔咱们能写给了西西里在丘比那
지금 뒤 던주르시 그 체르 등대 더터르 르지 이제 르르히 척버샤기 시시르 더터르 담진 샤지시디 원치 도듬시 그 체르 동아등 노르슬 화인주르디 디그툼 촌진시 그 체르 동아 노르틀 디그슬 지지르 사플샤기 바 마슬 노르슬 게 찬릭 등 덤버 도듬 게니 푼 체르 동기 제초리

0: huluka tongoni ngachi ngachi kubende, inga chirsik. Jira nyuhugu lura gichiwagun gunde, nyuhungu ota nyuhsulu sota chemuga gigin fukudayo ichindaga, sachawen chenga chema arkitirin dukunda nyuhungu gita chirsik. Di zhigna uurigpa ga kihungchukchin kankritsitum kezunga, ajitso tema arin chenga zanuga chema nandre ga rewa nandre telam seshesu kundata nyuhungu gita chirsik. Dumu atende tangta nyuhungu sachandara yung wajit chema arigpa shinjik shichuga gu tsamzikzi. Tachirga shijeku kiwandarika ga chema arigpa andi 신지기 있는 건데요. 저기 장신은
1: 제레간라. 초랑이 더 생기는 사마르가 있는데 다 속속 강 심지기 건들.
0: 나 전화다 주 과담바가 참아 갖고 대신 죽군지.
1: 제제. 과담바가 참아 그 쇼픽은 있을 것 건더니 다 심지기 있는 사람은 심었어.
0: 레레 단도 시제라 딜스구나. 과담바가 그걸 그 시제 갖고 신지들까? 시제가 차니 과담바가 참아가 쇼픽고 것인지. 더 과담바가 개치금이 요라고 거신지. 더 라콘 차와 치치 성기 그 제마가 공화 거신지. 너무 성은 나도 나 조금. 다 순인데 너 주선 부당이 리리즈 말 하죠. 저기 잔석 시주. 단데 저거 그런가 준다 뭐 시고 매까.
1: 땡 땡가.
0: 네. 나 너무 과담바가 재미 숑패 거 거신지 니친다. 내 존재 나 일본 거 오타니 쓰고 돌자 제무 그 흔적 큰 거 나와서 주노가. 저는 바 존재 성기 그 잡노가. 제만 안 될 듣까. 역시 디와서 그는데 지금 자체 자극으로 호텔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즉 고적으로와 아무로든 실업가산으로가 제만왕이가 간전도 호텔들. 그래서 니 동안 저거로와 파스코 효과성으로 어디리가 교환되고 저런 저런 성기가 산으로가 제마히라 로만들 그걸 됐던 너 호텔들. 그래서 화가다 너 지나치들 나다 과단 손번 시고적인데 호텔 마튼 군거 영원아 과단바가 기화가 산으로가 된지 다리 돌이즈가 시직 기화가 그리고 아리고 욕그라라 과담바가 회전 공부를 간 자시자 들까 숙지가 아득이 너무 네가 회전 전으로 너무 좋다 다티베다 통지메크 숙지근데 회다 전누가 지그나 대저시 누가 과담바가 키와 시적바가 제마고 누군데 신지기 누군 리와용 다 숭욕 숭욕가라 과담바가 제마가 편진데 아무게 지게 됐다 과담바가 제마띠 우 긍진 그 제마가 전식이 나지게 됐다 신지기 누군 리와다 그러나다 일본가 신직바 니시자와 품이기도서는 더가 잡는거다 어제 제말이 비숑 배송도 그래. 단데 그러지. 당아 시진나보다누.
1: 제제제.
0: 다 쳇든 든지나 니시자와 이게 그거 브람바가 대신 쳇든지. 그건데 촌보 조크. 호등을 아까시나 홍이 동조 아니네 계속. 대신 쳇든 대초지나 담바 첨부 승극이 조금. 응. 디그는 거 어제 제말이 바가 숑패티 그거 담바 첨부 아니기 되던다. 제바 좀 뜸스리. 되게 담바 도무 어제 제마르 비루지 지세에서 군들아 두 워크 친중 루지 들아 생이 아 남틀 그르치클라스 관도 근데 절 되더니 워크 키와가 아 자클 그 제마르 반도 치가 진진스 치게 대페스 능르 바스 군은 내가 알긴 생게 차콩지는 제마르 반도 그 군이 침무슨다 희시 알루가 나중다 그요 능르 바게 차콩들아 군이 침무슨다 너도 군데 그거 사우이 주다 아무 이듯이 되던다 네가 지내는 모습이 워크 키와 아마 참아 존재나 어찌 여기니 키와 안가게 넣나 쓰고 누구 제마르 빠서 군도 아다르 빠라 수아르 빠 넣었는데 서로와라 너와 틈뭉거 여기니 그땅이 좀 들이 디 마트고 그가 능력하고 예력자니 좀 해까 디가 진천 치즈 그러나다 제마르 빠 내 존재나 선능가 다적 건롱자 저쪽의 채도 고누가 떡줄디 영덕 빠서 그 라마르스 군 뜻도 군우가 이렇게 빠서 이놈 맞고 또 그때 너를 빠는 데와 맥거지 되게 넣었던 짓했듯이. 아 자크라 존재나 회된 취치 뜻 빠는 그 제만 안 될까 너는 제마르 빠는 데 태비 람땅 제누가 들어서 오는 데 땅이 제마르 빠는다 아름치 너를 빠가 열었다 저 중국 장수. 치 단지 월라 돈을 채송을 아로 기댄 반 너가다 너를 빠 정시국가 아무지 기사적던 점. 뒤 땅은 양거 제마르 빠가 능거 희시 알루가 난식은 통됐다 아무색가 폐지던 거 됐던 아 난식은 더 제마르 빠가 대신 좋았던 전부 그거 안에 디종이 됐던 어제 제마르 빠가 송패도 건데 있으셨고 서버터 그가 성퍼가 제마 내가 배름도 치고지나 성푼 곰바나 가득대 아직 용누가 기왔다가 제마가 다공라 들 제마가 된지라서 같이 고정적 되셨으니 디 잠부 아직 말 성퍼가 제마르 빠도 원마던 원발라스화가 아르긴 천가 말근 지나지고 됐던 아르긴 천 뒤떡거나나 성퍼가 제마르 빠니 군이 쳤다버스나 근데 덕분대요 그가 셰빠요 제시조 중간 넘어서리 덤바냐무 기시야 누가 남자급 누지 펜질 그서고는 정나 성폭의

0: kiwa adin. Sachao ge kiwa ji. Aro gidenba ge kiwa jiksim. Zhe donbi kiwa nika zixin ge cema ga zhongde kongtige de tangta. Zhenta pencheng ge wala tenu ge hixin da de tang zhel nu ge da susu ge tumu mayin ba ga anen de ka xepa tang shenji ge zhongde. Nungo ziri. Da shir ge da ge ne shijie ge guadamba ge cema ge shongpe lu jinde shenji ge nwane chen nungo ziri. Anyoa ge laka nu guadamba ge gechikimi joa ge go ge shenji ge ne ziri. Dido khun de chonjina shijie ka nu guadamba ge gechikima ge joa zinde shenji ge nang ken ge kiwa tukman jina nyuhunwa zawa kiriwa zongu se gondiri. Kagata, aruwa gidembi tisimcha nanjigla xe baasu gu nuga rikijung che temdara. Aruwa gidembi cemih tenchi chochi mitabja yorwa su gu nuga xe chun dinyi nangna ta dimecha tenchika tanga nukpa chincha tenchika su gu nuga ane chikin dinyi ga chisi zonga de tangi zangnagpa zonjir sangi ra sachao yin chen dara jecho de marin chen sunga ta jechende kaga xidil de tangi ane chikin dinyi ki ta jechende uka kiwa nanga agunga suso nida kagasi taganda ton tangji.
1: Zhe.
0: Da tonu ga zhigna Guadamba ga gechigma ga gyoande shug yungna shinjigin kemba sirna da azu tu Korea ga shinjigba tsuijin chisa gondogna zhe. Da gata wachah gechigma njigbya gyorwe jinzin zila. Dimu gu huicha zhila. Huicha daga liwa niwa ga nangda angu luden hirawla dara chawa chichi sanggi, dara zonagba zonjir sanggi, chimagba sanggi huil, jondar xia rita, wadonin chinta. Dala sukwa gata sangpa gomba dara 그거 혼여의 용도인데 그 동인대 스틸대 땅에 그쪽 그 조직 그 구른 때 그다 이제 봤던 거. 기튼 들까 손지나 그치 외라 아니지 그 혼도 근데와 메꾸모. 네와 메꾸라요 아마가 다와때 타치다 야쪼의 정도 거니 쳤다 메꾸. 뭐가 신지 근 리버 때나 치세고 그나 오지 체마 알까 알칸데 그 아멍등 켄거 아무로된 히라라 차와 치치 성기니기 그게 지금은 지급지 좋아서 그 눈도 근데 그 아지라 발라 흑젠테노 하정 거 용거스. 아레타라 디메크 텐츠 타 노파친치 텐츠 세군운데가 딱게 쳇빨 안군도 송이 됐던에 제마 나니가 개직면 직비야 요아 세군도 군데 려와 세군도 군다 오직 기와 난거 아공아 찍더니다 게 너도 군데도 안군도 희라던 저아치치 송기 흐진레 너도 군데 먹은 게 싶고 디 한체크 안군도 된 희라거 도콘 친축과 개직면 직비 요아 세군도 다근 려와이노 도무즈 카마츠 거지 아, 스티그스 숙성한다 그지.
1: 그러니까
0: 영식 국가신지 봐 봐. 아래따라 제천디 아지가 아로기 된바가 좀 하신다. 진전한다 그지. 내식 국가. 후자다글려 선바가는 돈전의 성기라 사자원지다 근가 잔친. 들 어이가 아르비 성기 우동잠비 후리와. 너 추고다 기튼도 뭐 아저가 그게 지금 인접이. 아 좋아한데 셰파당에 됐더니 후자다라. 이제 그 숙. 너 듣고는지나 과담바가 그게 지금 인접이 좋아서 그는 니꺼가 시제 갖고 신지근이 처리. 선바지나 다 군데시에는 과담바가 키와 시적바가 신직근이 있는 건데. 또 전나 과담바가 전이나 저와 지치 성긴 니권다 시제나 신직지에서 하정자 친구 이 정도 되는지. 설렁가 키와 친구 밴드 카프스고는 너가다 절로 시거든지 돈지 걸로지니가 저와 지치 성기 어찌 기실에 나적다 대비 크진. 너무 그 시점 속. 시점 때건 구찬을 시적거나다 저와 지치 성기 근제 바남틀 들까 조직가 것이 속과 니와도 정설. 달라과 시 Dara xie zung gyn jik chan xie gyn da sendog yin chen xijia chukhdeng gyn zamnu gyn cema arkhtir gyn ryawa. Dito gyn dèr xie tang zung da chawa chichi sengi gyn sung zaga zyga long zhug sao gmo. Da long zhen dèr ka zhi xil dè tang da chawa ga lurg dung gyn yuwa la dara chepe la su gwan dè xie pa tang dè tang namo xin jik xuk. Da dè chon jina chawa chichi sengi gyn cema tang dè nu gyn xi jie ka na xiong nu gyn xin jik gyn dè gyn tuk tung tuk dè xie.
1: Zhe.
0: Di yin chen na 지금 자체 자쓴 걸로 짠누가 디라 지치바니 진입이 벌죠. 어제 능태지 희실려 남식 시지스군. 회장진은 센도엔체 흑자 축된 거 짠누가 재미 숭처스군은 더 콘서트 되더니 아무로된 희라라 저와치지 승기 들 사자엔다. 늦추선 보고 제마가 따왔더니 그거 얼마리 줬고. 디스기는 실로 지금 자체 자거글로 더위드 프로젝션스군은 더다 사자엔 친근 제남 들 소진 제헨체 그다 군가 자누가 된지 그 베르저 그걸 베르저들까 럭지만데 치가 숑땅스 숑누가 다벌가 니와 친구들 달라스 과 시바당 됐던 사자원 친라 앙울로 된 키로 저와 지치 성기 선부 그다 제마가 공한데 신지 나숙 뜻고 때가 신지 가른 텅데 천지나 그거 신지 그 리브나 죽고 그거 신지 가른 텅데 시제 가존이나 하정 그 흑진 진이 또 무슨 일이 단 내가 시에 나온다 갑질 워크 체마 이렇게 봐라 아기스 사자 왼친다 저와치치 성기 그 체마가 공한데 신지기 죽은 누가 공급 기원 듣다가 신지기 대천이나 시지에 가까 과단바가 신지가 니완다던 거지나 말랑 탐해서 그제다 아래 따라 그치 신지기 대천이나 회지 이렇게 봐지 다 지시겠다 수출 시에서 근데 너가 신지기 탐지 찍어서 아주 치는데요 말랑 탐해 꺼내 돈 쓰지 실은 그 기원 들까 그 매춘 하던 데등에 가들 어찌 아르 마트누가 과담바가 기와가 산누가 체마가 된지라 들어 사자연지다 건가지 않 생각 숨분라스화가 아니 처지 히득 아래따라 워크 기와난 거 체마르 바가 공화침으로 돈죽 거들은 저스 디체르 됐더니 그치 신직근 리버대치 시더 디나 주는 많이 누네요 동이스리 회즈 렌즈나 사자연 챙거 산누가 체마르 그때 됐더니나 딱 근데 시직 그 기완 늘까 그 신직근 리버대 된대더니 사자연 챙거 체마르 그때 그 베즈 그까 니처 드르크 럭트마가 숑알라스 관드가 니츠데 히트크 아레타라 사자 웬첸가 체마르크바가 공화 문다와 치스 돈스코즈란데 치스 디체르 크시신 지근데부데 디나 줄레메니크 지타크다 니티나 치스 다크즈나다 지라 니흐가 루라 자쩨바가 워크 체마르크바 츠퍼트 츠능가 과담바가 체마가 신지근데 듣건데 시지 카카 니와라 촌난데가 체마르크바가 조샤니아 신지근 죽는건 리버 가톡데다랑 숑메크즈니게 다죽고 간 더그 니홍대 촌지나요 기와 제모 너 니홍거 나땡로타 제모가 기긴 오노다스 군은 더그다 차와 치치 성기 텐지자 이와라시 빠지 너무 그 촌우거다 차와 그 제마 갖고 것이 좀 아주고
1: 제
0: 마트니 마체크 제좀 더까 그가 죽지가 아디 됐더니 워크 건디 그가 좁이 빠지 너무 후자진 그 것처럼 뭐 다 기완 대 촌지나 워크 지라가 걸그 이찬데 니홍거 깨랑 우초시 군은 지라가나다 시지 하증 치가 서버터 아루 기덴바가 체마르반데 신직 신켄 거 자니세나 그가 시지 각 기와 토마리 아래따라 우가 지라스군은 대촌나 체마가는가 대촌나 아 곰바즈크나 송데던 들아 지도일라 대통이 아가골라 샤고가 토파가 그람테 냐뇽 토파가 더카가 냐뇽다 마즈 마스나 구알렌카누가 아닐라 마즈 직 테니 당즈잖아 그가 신직 때요 다 동지게지 싶다 싶다 동구누가 아내요 마족
1: 제
0: 디라 공마그 누라 자쩌와그 군데 공나시누가 다 오타니 쯧르고 친글 혼체모 후쿠다 요 이치세군은 너가다 사자 웬 친거 제마 알흐들글 요 동니 디카가 브랜데다 요건께다 진지 디가 헨체나 웬 더 캡스군라 더비드 잭슨 라스과가다 휘지르그 바가 신지그 타와텐데 땅이 사펜 라스과가 제마르카가 신지근데 예종노 dattang adarna sokhun fukudayo ichindaga cemarikdekoga shinjigde chonyata agu zotten jiigdaga ajoosha chisa zongdani sapenga cemaga tawaga chechinda yang sokto zongdani namuga chechiyo gozitga shi yang chukchukri are tara kaga chawaga cemaga koga shenjinde chawachichi sanggitang sacha wenchita ichi nanjigla shi paasa gu nundara azungayatang nangayasa gu nungu shetsun daniga matuk mek da niga chonjinayon chawa chichi sanggitang sacha wenchin denigi yichi nanjig denlan batsanda shiddeku guni shinjigi guni shibatung guni dmozgu nu mato chawa chichi sanggi kaga cemaga gungwaan dedu gunde amgizgi detang shibatung nuga nivazgu zawani mari ka de chonjina chawa genze nuga cema yichi man sendaga mahuinda chongmaga darung huichoyi meka menuga taka chawa ga yika nanjig gunde yung guguran jamba sonam sanggira sendogu wenchin khachachuku denigi zanuga cema arigdirgan rewaande longchongzgu deten detang ta shinjig barga gata shinjig gudungdari are tara chawa kaga ajigna tagandi cema yichima sendayi gudhonjina daga nanga sunga ngitang matambayang mungnu gudaka shijie kana kiwa arimgaga dilayang chiga shijonten dilayang chiga bajayajungne daga ni chilayog guadambaga sungban shugdiganda arimga berta chanuga ajigna otiliga pasko hyogonsa gudunda gata tohon chawa ga cema ga shinjig nangsig shinjig chike nangajukka nata zuumaga chenyakka nyungkung chawaga chemi dabitro zongwi guni dara chawaga jakarga nangar kaga chanta zhugunda chika yishuk kaga chenyar kaga zawi langshukundang chimozir dala sukwa gata yongchishina chawaga lukka jindiga nanjigna chimozir dala sukwa ta maga shibba nangshuk maga chonjina mungyaga vartanda chawaga chemaga dagungda tong renuga shichum chiginira maza pechukumu tanda zichoka ganga dharka chiga kirikiri shesamman yukta nata chi zinanga chanchumar inyizga da chiga damandaga tangda dega jyotum zhugunda shichui
1: Yeah.
0: 니똥 제클로 잠누 그 차와치치 성기가 안앙이 니똥 그 사제에서 그 누구 시좀 지나나 아무로 되기라라 차와치치 성기니까 된지 주어 정도 했던 과담바가 키와 찌가 된지 좀 떵도 침으세요. 니도 군 대세 빨대 땅에 디라 지식 빠니 진이벨거 오지 테마릭 바가 된지 군데 너나 자종도 치가 지숙. 디 치게 배지야 땅숙. 디도 군디 뭐가 그렇잖아. 사업벨도 간 너가 키와르가가 톰을 자종 원지스. 왜때 자종 원지 누티 아이실라 럭직스. 다 럭디게들 지동스. 탐을 달란 대화잖아 다셔 배스. 나다 뭐가 시점 지나는 왜또 럭드가 지켜내지? 너도 군대 그 아무 피군이 시에 빠르대더니 자와 그 송쯤 그 조건 단데 아직 돈쓰고 있는 내가 아무 시간 전에 다 이실라시 빠졌고. 그런 이 돈 직선 걸로 쌓는 그 자와 치지 성기 그 텐지지 동무 마인 비 공화서 군 그 시점 지나는 내숙 그 체녀력 빠라 자와 그 체마가 공화니가 아들 대던 시 빠더니 아 자끌 그 체녀력 하고 루지 같더니 아가구 그 킬로아트리 대던 덴츠크토나 요누가 전차동군누가 가족 리카티냐 텐지스 디땅냠그 아릉즈크 조와즈 다신는 무슨 놈스 아다친 드니가 천지나 고모르즈크 지선 정군누가 키와르카가다 조저가 안에 친이드 무슨 지다크 아 조완 드니가 아저실 대땅에 아 자크르가 고마가 전율 받다 워크 키와난그 텐지르 왔던 아릉즈 빠즈 아니 쓰지 다 능력화가 제마근 이 테네시나 회된 지적과 제마 안항이글 선박은 텐질 것 꽃이 제마 난직 그 려 저하고 후루가 지니니 진여왔던 절대던다 싶으시네. 네가 지거 도콘 친척던 희란 종이 비와서 근데 이게 근데 진전이 너무 싫. 나다 자와 그 제마 잊지 못할 걸 려 아와그는 제마 안항이는 나시고 누구 텐질 거 나시고 끊지게 됐던 아랑르가 텐질가 나시고 아랑르가 텐질가 나시고 스몰이 그거 자체모도 대충 도모지리. 특별히 텐지를 대다 그거 아급비 텐지를 쓰는지라 아급비 텐지를 쓰는 뭐가 남바 안유기 일 대등에 조빠역가 그 고쪽가 시통도 근데 시바당 소니 아이슈 소니 도모지리. 뒤엔체 그 시점 지나요 자와 그 안온 거 소혼다 그가 또 뒤냠 누구 소혼 그가 아직 그 소혼을 가 그 텐지를 가 이와라 디그 능시 그 체벌 늘어가 치겠고 또 그때실 대등에 지 단지 그 자와라 늦숙과 댄츠그릭 바가 종이 손으로 텐제그 체벤도 군데 더하다 다시 배송이 도무지리 대동나 아치 시칠그 따근디 과담바그 체마릭 반디 시제카나 신지기 누드 군데가 아르디그 군이 직시나 다는 무슨 군데마
2: 레레 간럭그 군에 인기나 체마릭가 그 종땅 단이 러글링 그 시숙데 레리 인기나 시숙난데라 심지 치기 예기 요크 심지 그 얼글음 끊뜩자리 달리 ᱨᱜᱡᱚᱝᱜᱟ ᱛᱚᱢᱞᱤ ᱪᱷᱢᱩᱡᱞᱚᱝ ᱛᱟᱞᱟᱥ ᱠᱚᱞᱟᱠᱟᱱ ᱠᱷᱟᱵᱫᱟᱡᱟ ᱢᱟᱦᱟᱡᱜᱤᱛᱟ ᱛᱟᱨᱛᱟᱞᱮᱱ ᱥᱤᱱᱡᱤᱜᱨᱤ ᱡᱚᱭᱟᱝ ᱠᱟᱨᱢᱟ ᱨᱤᱝᱜᱟ ᱢᱟᱨᱛᱢᱮᱠ ᱛᱤᱜᱱᱟ ᱜᱟᱱᱞᱚᱠ ᱡᱤᱜᱛᱨ ᱪᱤᱯᱥᱟᱱᱟ ᱫᱚᱠᱚᱱᱤ ᱱᱤ ᱢᱟᱨᱡᱨᱥᱟ ᱛᱚᱢᱚᱱᱟᱭᱟᱝ ᱠᱷᱟᱵᱫᱟᱡᱜᱟ ᱛᱚᱱᱛᱚᱱᱡᱜᱤᱱᱟ
0: ᱛᱤᱨᱟ ᱪᱤᱜᱛᱢᱵᱟᱜᱩᱱ ᱜᱚᱱᱫᱮ ᱥᱞᱚᱝᱜᱟ ᱚᱠᱟᱨᱜᱤᱱᱤᱱ ᱛᱚᱠᱚᱱᱫᱮ ᱥᱤᱱᱡᱤᱜᱤ ᱪᱩᱜᱟ ᱜᱩᱪᱟᱢᱛᱚᱱᱨᱤ ᱛᱤᱨᱟ ᱪᱟᱜᱜᱟᱣᱟᱜᱱᱟ ᱚᱠᱟ ᱠᱮᱫᱟᱨ ᱠᱟᱞᱟᱥ ᱠᱚᱱ ᱛᱚᱠᱚᱱᱫᱮ ᱥᱤᱱᱡᱤᱜᱤ ᱱᱤᱢᱟᱪᱮᱠ ᱛᱟᱛᱟᱝ ᱡᱮᱱᱩᱜᱟ ᱥᱮᱱᱫᱤᱜᱟ ᱥᱤᱱᱡᱤᱠᱤᱱ ᱨᱤᱣᱟᱭᱟᱝ ᱢᱟᱜᱟ ᱥᱚᱱᱛᱚᱥᱤ ᱛᱤᱨᱟ ᱱᱤᱠᱷᱟᱣᱟᱜᱩᱱ ᱜᱩᱱᱫᱮ ᱥᱞᱚᱝᱜᱟ ᱚᱛᱟᱝ ᱡᱮᱱᱩᱜᱟ ᱥᱮᱱᱫᱤᱛᱨ ᱠᱟᱛᱟ ᱟᱡᱟᱠᱷᱟ ᱠᱟᱪᱪᱚ ᱤᱨᱜᱤᱥ ᱪᱩᱥᱤ ᱱᱩᱜᱟ ᱴᱚᱱᱭᱟᱢ ᱨᱠᱟᱠᱮ ᱤᱜᱤᱱᱫᱮ ᱡᱟᱡᱩᱜᱩᱱ ᱜᱩᱪᱟᱢ ᱛᱚᱢᱚ ᱛᱤᱛᱟᱝ ᱛᱟᱱᱫᱮ ᱛᱟᱝᱮ ᱟᱡᱮᱥᱪᱚ ᱚᱨᱠᱟᱜᱟ ᱥᱤᱱᱡᱤᱠᱟ ᱱᱤᱣᱟᱨᱟ ᱯᱮᱥᱚ ᱛᱤᱜᱟ ᱢᱟᱦᱤᱛᱟᱭᱚ ᱟᱪᱚᱢᱤ ᱦᱤᱥᱟᱣᱟᱥᱤ ᱪᱤᱛᱟᱝᱥ ᱛᱤᱨᱟ ᱠᱩᱢᱟᱜᱟ ᱞᱩᱨᱟ ᱡᱟᱪᱪᱚ ᱟᱱᱫᱮ ᱨᱚᱝᱡᱮᱠᱟ ᱚᱨᱠᱯᱟᱜᱟ ᱥᱤᱱᱡᱤᱠᱟ ᱛᱤᱱᱤᱱ ᱫᱤᱥᱜᱟ ᱫᱮᱛᱟᱝ ᱚᱨᱠᱯᱟᱜᱟ ᱥᱤᱱᱡᱤᱜᱤᱱᱫᱮ ᱯᱮᱡᱤ ᱪᱮᱢᱵᱚ ᱥᱚᱝᱥ ᱟᱨᱮᱴᱟᱨᱟ ᱥᱤᱱᱡᱤᱠᱟ ᱪᱟᱠᱩᱱᱨᱟ ᱡᱚᱥᱟ ᱥᱮᱛᱟᱞᱟᱥᱠᱟᱜᱟ ᱛᱟᱱᱤ ᱡᱤᱡᱮ ᱠᱟᱛᱟᱝ ᱵᱮᱛᱷᱚ ᱪᱮᱢᱵᱚ ᱥᱚᱝᱫᱟ ᱠᱟᱱ ᱫᱟᱜᱟ ᱥᱤᱡᱮ ᱠᱟᱠᱚ ᱚᱨᱠᱟᱜᱟ ᱥᱮᱱᱡᱤᱱ ᱫᱤᱛ ᱠᱚᱱᱫᱨ ᱠᱟᱭᱟᱝ ᱡᱟᱠᱷᱟᱠᱟ ᱥᱤᱪᱚᱭ ᱨᱤᱜᱤᱥ ᱛᱩᱥᱤ ᱱᱩᱜᱩ ᱴᱚᱱᱭᱚᱢ ᱨᱜᱞᱟᱥ ᱠᱚᱜᱟ ᱠᱮᱛᱟ ᱡᱮᱡᱩᱱ ᱫᱮ ᱪᱚᱱᱡᱤᱱᱟ ᱛᱟ ᱟᱨᱚᱱᱡᱮ ᱠᱚ ᱚᱨᱠ ᱯᱟᱱᱫᱟ ᱯᱮᱡᱮ ᱛᱚᱱ ᱪᱮᱠᱩᱜᱟ ᱛᱟᱞᱟᱱᱟ ᱢᱮ ᱯᱟᱥᱨᱤ ᱥᱟᱯᱟᱨᱛᱟ ᱛᱤᱨᱟ ᱪᱟᱜᱟᱣᱟ ᱜᱟ ᱛᱤᱥᱪᱮ ᱪᱟᱱᱟ ᱥᱟᱞᱚᱱ ᱱᱟ ᱛᱟ ᱠᱷᱚᱫᱮᱱ ᱪᱤᱛᱩᱠ ᱠᱟ ᱪᱮᱢᱟ ᱜᱟ ᱡᱚᱱ ᱫᱮ ᱥᱤᱱᱡᱤᱠ ᱥᱮᱱ ᱜᱩᱪᱟᱱ ᱛᱤᱛᱟᱝ ᱫᱟᱱᱟ ᱚᱡᱤ ᱪᱮᱢᱟ ᱨᱤᱜ ᱯᱟᱜᱟ ᱥᱤᱱᱡᱤᱠ ᱠᱟ ᱚᱜᱚᱞ ᱦᱚᱱᱩ ᱥᱤᱜᱤ ᱪᱷᱟᱜᱟᱢᱩ ᱥᱤᱛᱩᱠ ᱠᱟ Тига жинсен чизна квада сумбан шугдрыг алгама жатг ни хэчэнгэ дгни чэнтэ хөтө мартын нуг ярмана квадан баг китэр каг замнуг гэтэн чир ка уурсун зэтгэ читнари нада нитун тэккэл үнэл зум та алгаван тэр ка квэтэн я тэр зэжиг нада сижэ каната квадан баг цэман дгэнэ синжиг ичу нуг чан дгэм гэнэ квадан сумбан шугдрыг дэ пэтэ чэнуг тэг сижигни квадан баг кива 들까가다 흐타비 쳇벨라 드르 오지 테마릭 바그 페른 쯔거 워거기 니거 쯔거 다트 페른 니도 군데 그가 사우이즈와 니아치 못한다 아니글라카는 아응응거 이게 차들까가요? 과담바가 기완들까가 근데 세족거티게 감풍제누도 고대 다와 아르드스 셰꾸누도 고대요. 그거 다쇼던가 게득베꾸는데 그거 변기지 못한다.
2: 제제 다간나 그때는 그전 심식은 했더니 카브다스가 마즈 기타 다타나인 렌싱 디슬레나인 다톤타드그나 기대는 그 잔드 돈이노 트지치시는
0: 문은 바 트지치셔
2: 야야다나니 그데모
0: 아디모
2: 레도바나 바 데른 그 렘슨 능앙아치 참아륵비 심식 그 니브던 델비 카브다진 도모 그 조지즈기 고디기 달땅 다 코네 거르근 아메르 포모 세팅 그 어른가 롱우 쳇슴 런거 톱중라 심식 그 냠뇽데 지르지 달땅이 쉐슈그나 치르그 참아륵 반달라 심식이 누그 아니브도 쳔무즈그레 그버때 인기나 과든바그 참아르간데 심식이 고르타서 심식 셰팅글라가니 심식 그 어글음 끙끙 구이달이 심식이 욕 심지게 잡콩 인기나라 수 인기나 참아르가 쇼긍 그치 흐트그치난 쟁기욕 대뜨 인기나 지르지 달동이 모틀즈가잉 하정 카사니 돈디니 도모즈 예타 쿠어랑일 따버 손기나라 세숙 그 체키 문한도 망부즈 그 워크 참아르 반데 심지그라 어떤이 늘라 인기나 돈은 전부 셰고노 근데 그 고름 그 톤에다 랑리 롱회 표정 소기나르 니트 그 노르 렘부치다비 참아르 반달라 지가 어가신 셰신교니 니히인 셰신교니 또 뭐가 남바르지 달이요 카브다즈가 요카즈 이타 뜨그나 데른 걸 생기나 다탄 지기지 교티 슬라톤타 렘슨드 ngi che chalan don zin dong somrig xin ne nga gab zang nam gil yin len sin daga somrig nga yin kir ba thar gya ra xi yin xtar kil ba xtam din su yin xikib thar kil ba gantag cairan dong su nam rin xin yin len sin ar jimi nang la nga su cang ma yang kir jil da demu
3: da na bi jin ji di su lo jo nga yin
4: Adjelstir Sarangir.

Ari sanzana thilang phu gachi chikchik nyin pho chang karu ni phya jire ke ya yelang war ta dui ga chin sing jo pe rewa yo la zang kun dia zang ji ta yor lang ni ter mang tang go chang sir sir korang yelang ila thon ar ga yang ari sanzana jo ba wan sa ter thon tup sir thilang phu gnyin ter pho chang karu ni pe wi she gu she ka tang sha jire ara tang yelang ga dui mal lim pherum chen bu lon shang shug ni ji man jang war dui ga la mang tang go thab jang yik chi nang tun pha jir thag ja yo sir 계자지르 드위글라 망터기 고바이나 호르무츠 총거영 데스틴지 군제 터브서 트럼프가 다른 자지르 키 이스라엘의 총리 니타니야 후당 카터 아름냥들 소훈 야컵 소드 아름 발린 커위터 소 야컵 젠고틀 버 카프르당 샹 장 망거르 버 터키가 선전 아르도안 라이 카프르동지 요스 산고베 일랑거 쳔팅 고트지 드위그데르 초근첸 고먼제 저월란데르고 트럼프고 샤지르 니 일랑시 퍼브지그나 타바숑 코트긴스 키 다룽 샤지르 숭니 워숭와는 도브등단비 조금 제 투식인 바마슬 아리아 일랑라 초톡 거듬 시바데요 조금 제 토르 멍뜨고 고지 니르던 삼주고진스 아야랑 닝들은 초인 차이율은 뭐 촉벌은 타바숑 먹는 저급 트럼프고 샤지르 아야랑 닝단 아야랑 냥들은 촌차율 맞추고버는 다바숑 고치 냥들의 촌차 먼전버마슬 아나바 강롱 등시 특강롱 전이 냥들은 촌차 뉴와 등 심지가 조튼 속 단이실 무슨스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니 이거 장소 많긴 해 근데 그토가 더너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송아 체크 사카나 와용아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저 이거 장소 많긴 하다 진이야 거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니 이거 장소 많긴 다 사거지 지거라다 오나자 너 간고니가라 대치 송었다 찍찍지 사타야 너 간모 송거 덕때나 캐니 얻득지진 요거노 초막사세 그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키니 마람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약 참어서 건데 땅이 힘들다
1: 뭔가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카나지 치지다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카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꾸어무 지나 리콘 사차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차기 때 나다 부산 주스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룩 걸어 뭐 나 죽어서 너나 자주 화롱 거라우 초로 거라우 장송 많이 갑니다 상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은 다까지 맥 나 가모랑 아니가 너네 덴톡 찍거랑 하다니다 아랑기다 골모 스톤스가라 구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다 쳐숨기 땅 닐라 능까다나 언사마치 다시 죽으지리 때
0: 야다 촌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바마리 냐테랴 팀메트미 오카
1: 아마 담아즈 뭐니리
0: 망가 뭐
1: 아마 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1: 어
0: 겔든 거트
1: 어
0: 든든 어데야
3: 깡르가 콰르크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 만듬 장르신 용컴 트나 장송 만듬
4: 야 두프나 바티나 참다니 참니에 더비라 렌첸 촌이가 최성 로마 세르군고 동네인데 산신 나주고

0: ᱛᱟᱱᱤ ᱱᱟᱡᱩᱝ ᱫᱩᱱᱜᱟ ᱠᱷᱟᱨᱜᱮ ᱥᱟᱣᱟᱱ ᱫᱤᱱ ᱡᱮᱱᱟ ᱟᱠᱷᱟᱱᱤ ᱟᱞ ᱠᱷᱟᱨᱜᱮ ᱠᱚᱱᱥᱮ ᱡᱮᱱᱟ ᱱᱤᱱᱟᱢ ᱪᱷᱟᱠᱥᱟ ᱪᱚᱥᱟ ᱩᱫᱤ ᱞᱚᱛᱟᱢ ᱱᱟᱥᱛᱮ ᱥᱟᱱ ᱪᱚᱥᱟ ᱩᱫᱤ ᱱᱫᱟ ᱠᱷᱟᱨᱜᱮ ᱦᱟᱱᱤ ᱣᱟᱥ 아샤난 청자 존나 그린 도시 강아른 게 상로 요 야 다티 한진이 그렇게 건세지나 얼음 군자라 장고 너나 봐도 그렇게 또 봐지게 거네 인기나 딱힌디 촌니 단도 그렇게 건세지나 리아지 어 촌촌이 소나 그렇게 건세지나 어디 늘또 나스터 몸좀 걸지 요사드 그리지 마다 컨스타틱 그 쇼사드 그리지 촌촌이 소나 싫어 그마루 또 꼴도 꼴도 그리지 이거 와서 가루 튀고도 꼴도 그리지 거의 야거 거 사드 그리지 제 야거 셔 사드 그리지 그냥 좀 시킨 챘는 그리지 담 그냥 그거 넣는 그리지 데이다 땅이 그렇게 컨스 되잖아 스톱아트 두이나 어 하디피 그렇게 땅 그렇게 차치 너요 근도치 네모가 그렇게 쏘진 아잔 네모가 그렇게 쏘진 무슨가 너다 못 못 그 잠시 유다리 못하고 챔버리나 땅 그렇게 견센다 다 그토르 녹스마 가나 뭐 키지즈 거리고 마샹 녹스마 버기나 뭐 비지즈 거리고 나 하디치 지리고 항상 지리고 돌치가 난 디라 가나 그렇게 컨스 되잖아 땅 처리요 어떠만이 그렇게 컨스 되잖아 다스카 참아남도 오는 말아 그치만 앞샤남도 오는 말아 뜨거 너는 입샤파 측은 죽스맨드가 암저 측 소리 임 죽스맨드가 탐지 뚜글 감지 마사 마좀 씩 뭐 저 박탐 그 파사 의조 한듬 그 스카바르드 노는 더 조총 거르당 하르당 때 의조 뒤 무슨 거래 그림 키우는 데 팀은 임 차프 임 맥덕 씩 오는 놈은 임 잡아라 그럼 탐지 뚜글 감지 다시 달아
1: 레트 오픈 아바 궁그 탐시 빠니 감 선지나 영 탐샤리 샤파 무흐뜨기 치토니 토닝 타르샤니 어고우 랍트 스터스 이센 탐압다다 이센 노도고 나랑 그 디나리 도치드 레타라 당이 급장 그진즈크 뭐하게 순이기치 대랑 그 너지크 샨듬 켈키 남바 그 단식 관대니 갑세 노그 까탕 아치크타 도므르기치 대랑 그 단식 안스터 니든 바 정 상정대 세 노그 까탕 아치크타 주이 정 상정대 세 노그 까탕이나 어거탕 정 총섬거 아니 어거탕 정 총 오적지 그질 어거탕 정 총 오적지 아니 어거탕 정 총 오적지 아르거당 당 총 오브젝트 뭐 갤루티리 디는 거 치임 토이 가정 아르거당 당 총 오브젝트 아니라 치가 마위 가정 아르거당 당총 섬거 아니요 당 지그 지티 토크레나

야냥이비 조금 청청소 슈니치 디스 담진라 조키 튕길거나 고리오 노가 나총지와 세후로 돌지기는 노가 실라 토위 지총세고는 데니나다가 나총시비가 세크 찬총원이와 티바가 찍거나 시가 보자림거 당리 고리오 노가 시중라 나스템 양나 카카진인 주엘

0: 야, 년이비 두고총총초 다시다시적 산지능진반 등이나 나총시비가 특급 산총원이와 티바가실린 하리 다나치 디진드 티바가시크스컬음질이다 등이 잠릉하르느크 시중우라 리중적진 올어랭가 나스템라르칭그진 카크그라 아 디한체니인이나 가르총라스과 시 망아즈가니엔즈가 하리 대릉진아영 시중즈그라 가나스템즈 카크즈 체터고르시요 다나 잔지크 공성다 당타니다 등이 두고총총 성마그영 심우 페피고니 아 단이나 대릉그 시중디스기니엔주 Ri tana chi si zhong gang nian ji zi dang na wo chong zhe zhe se gong nu ni chi nian ju ye tana zhu ku chong chong di a na tam de chi xie ge a dan ji na ke ge ce ge nian ji ri na zhu ku ying na si zhong di nang na nga chi xi gong nu ge ni li ge la sha cha zhe dong ge yo ge ti xi wa san ji yi kwa zhe tong go
1: Robo chongchong so chisho demo e na nga na namtso marga jabda lopti lorim chikpi loma bama namgili ngi xa bie nartam zhikab shang la wachong chikchi sir ana ana zga ta

제모티 아르프터 초치즈그레 드무틴 츠즈글링 조그노 지르친 데이브샤츠 그다음에다 프터코 아로 제모 추모히아제 나 워트가 나오치에신즈가 드는 다야 소치던 거마 얌츠즈그레 지금 저기서 그만지다 녀랑 숙사부터 드무가다 치치르 얌츠치고 한다 샤츠 그다음에다 제모 마브마 제모 마르도마 토토무 얌츠즈나 충아디 츠가라 나바스샤나 아초 데이샤츠 더다 어떻게 원스터가 범독자위인 수라 스크토 통수 더 정말 사위 제모샤타스 더다 제모 얼굴주라 알라라 더치 고사즈 마르무 더 원스 그리무 데이샤츠 더다 어떻게 도오즈 건인지 등고마 쇼치 얌츠그리 데이샤츠 더다 제몽고 도오즈 옌수라 어떻게 도오즈 메스 이니게 카츠리 이츠가 인단다 어떻게 제몽고 도 카츠리 돈득도 카츠리 고든스 마르 도도모 얌츠그나 초아르네 치자 아니가 냠긴 조치르타 알아드림 데이샤츠 더다 어떻게 nga mju nga khtani ju chimen tin ju khamanin chu thoda je mungu rtq qor ke im jong tx ku ni zam tsna rgu gu ge chi sos ter ta sta rtq qop shiran te ni je mungu haran te ni ni ge han tin chen tin da wo ge ge na ton sa te ge wo ge rtq ga ar rtq gu ju ra da ar rtq chunga ga ge gin ja thos chi ra was ge dan de ni de yi sha chu thoda тогда арт гарчгий демот липчги нэг амтазга амтазгны мара хүнги дида нэг ах сос тогда о ргужура нома ямцэнри аратгын дэнига нома ямцэнри дэбс дитэни зонда ого сати цачруули дирчгэн ним цуар үлдэц та чонч буцу нэг нартам шаца сон та димэш

0: 야 형님이 두꾸총총초 공원인 지나치 두꾸총총을 네트브 도미시에 노가 나스템 스타그라 5세콘데 년당들 두꾸총총 참마그 아나스템디 자로나 차석셰케 요원디 참미야 히타 아리 디한친인 지나 형 두꾸총총 참마그 아 다른 거 파사 파일라 송나 파마 등 산트 아 나스템 망아즈 년주 시중 망아즈 냠로게주 능기스 아른게 참나 로른 겐바라토나 Kachuga longura ngiglam nata ngasi ku maanyungni rig maanyungni kanaashtamra shiapa mangazgi onar. Ri, tanaachi shuni tisa tamziye la chukuchungchung shigatar gyagishe nuga kakhig ama lagasi kunung dinya nata nga nachung shipi gatsik njigti chamba rigpi kashkung nashi juyel.
1: Жигтэн дэната шампинга ам

야냥이비 두고총총소 다타치즈거 산지능진반된지나 나총시비가 측근직티 참바 리비카콘인 텅디 리비카콘근아 나총시비 대통령 기기촌이 다 긍진 나총처버거가 고로노가 대통령거 희상가 세고노 그 동원된지나 제도고르시요 리드나 두고총총 참마거 십등윤고 희샤 동무근을 지등나조 다 시기 마카토 동무 시미션 동무지니 아주 손득 영나지

어동우 첸부는 아마인라 로마 총은 어동리 체크인 시크 어동이 로마 총은 어찡 님님지 니까시 하얄크 어동우 총은 나르소니 차득 지위 니그저우니 만남라 서디지 접슬하는 와리 도엔크를 헤디 아동루 총아 정독니 세르프르인제르디 아람진 흑세인독과 마요나비 워무 총총식등총 아마동우이 흑돈롱초의 가르트브제르진치 니는시글라 흑돈롱토지르등니 로마 총아 아마동우등 카자송 아동루 총아이 아직본 젤로그제르진 파르파르니 큰사크가

야냥이비 뚜꾸총총초 장마거리고 시장고 중아 10등 윤자 보우자르김그 케츠가 자무 자무 니세주일 뚜꾸총총 장마거 켄데 이고즈그 아 다소아등아 아랑근인 쿠르나오노그 뚜꾸총총 잼바잉 쇼라 아케케치티 경흥등거 동우 키에스지 스타리그 마출로 얼롱그 쇼라 제켈 경흥등거 동우 키에스지 스타리그 마출로 얼롱그 쇼라 제켈 파처를 쫓고 정총 망아지게 킬러 요결은도 킬러가 뉴아무 띠띠나라 시가 사무즈인고 강인지 등나 하르담 등나 바라킹 등등나 쳔킹 즉힐 하르담 등나 바라킹 등등나 쳔킹 즉힐 리 켄드니 그 켈은 계속나 보우자르지마 켈은 쇼자 스팀지 킬러지 실라니 무즈긴 지나냐 주의라 Ri Nyangyi Tukuchong Chong So,

Ari sanzan talang pukh chi chik chik nyan po chang karu nipsha gir kaya ilang war ta dwi ka chin shikin jukpe rewa yo la zankun dib zanjig ta yorub lang ni dir mang tagan go jang sisir korang ilang ila tunar ka yang Ari sanzan juan ba wansi dir tun tupsir talang pukh nyan dir po chang karu nipi wii she gu shik tang sha gir ara tang ilang ka dwi mal lim perim chenbu loan shang shuk ni ji man jang war dwi ka la mang tagan gul tab jang ik chi nang tun pa jir tak cha yo sir 계자지르 드위글라 망터기 고바이나 호르무츠 총거영 데스틴지 군제 터스 트럼프가 다룬 자지르 키 이스라엘 총리 니타니야 후당 카터 아름냠들 소훈 야컵 소트 아름 발린 커위터 소고 야컵 젠고틀 버 카프르당 샹 장 망거르 버 터키가 선전 아르도안 라요 카프르 동지오스 산고베 일랑게 쳔팅 고트지 드위그데르 초근첸 고먼제 저버란데르코 트럼프가 자지르 니 일은 시퍼브지그나 타바숑 코트긴스 ki tarung xe jir. Shungni war shungwa nir tupdang dambi zuigum je tu shigin ba masil ariya yalang la cu tuk gagdum shi ba deyang zuigum je tur mangtag goji nirdan samchuk jinsir. Ayalang nyangdil cuin cha yul machuk barin taba shungman nirgib talang pugu xe jir. Ayalang nyangdil cuin cha yul machuk barin taba shung. Kochi nyangdil cuin cha manzin bar masil namba gangrung dang shetib gangrung chani nyangdil cuin cha nyua dang shimjig zuhtin suga dani shil masisir.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금 종콩 등 등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 냠다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지흐진 젤

야, 다들 최신한 게 형님이 년간 족보 남바 최초 대모인다. 다르타 최적가 년등 존슨 반대는 총무나 정족 년층 큰 오케라 농층 그 아자 바승가 공무가 완농 천지 번역의 다통가 년층인 나 대공가 년층 돈슨바 최롱 조마긴. 디나 대롱영 돈슨바 최롱 조마가 통한 오마가 년층 아리와 농행가 족보 남가 아리와 진때 글래땅 글래영 서르스고 강 망망스가 렌천디나 고드이요 디나 체남바가 영 따르타 아다드 체치긴 담나 나

0: 레티나 참드니 영아추 타퉁가 클럼데 쪽부즈크 카퍼토요케 치 쪽분디가 카퍼네레즈길 왜 쪽포초디모
1: 오냐디모 초디모이나
0: 디모이엔티나 쪽부고 대궁거와는 천지 포냐가 타퉁가 렌센데질데땅 알바 쳇텐자가 데릉니마치라 카르세 르구누가 멍렌데 사즈갈릭 치커지
1: 네 친구들 만나 또 초동 이동을 참 밀었을 걸리
0: 과전치
1: 저거 가디라
0: Ari, tina tengah jima, jajung aja kunugak leh yang tercuri wasan terkodi lagu.
1: Okay, dengan kita ke, kita ke tadi nampi dah, kami lusi dekat tercikunda.
0: Ari,
1: oh ya, oh
0: ya. Ya, menteri tengah culen sedalam yang bergasus tina nih ke kedimu.
1: Oh ya.
0: Ya, wei tu pergi kedimu. Demo ya, cuman so tina, tegung galen sendiri cie thomar kote gue nugelakci, lewa cerdik jaga tiang ni mas cila kerse urgunug mengland dayin.
2: Wah, 네, 좋네요. 그냥 그 영화 찍거든요.
0: 아디?
2: 괜찮다. 근데 그 노라고 한 축구라 이제 서창가 세타 그 다시 남길.
0: 응.
2: 근데 그만이다. 찍고. 아, 내가 이제 따라 열어면 못해.
0: 아디?
2: 다시 남길다 세 이제.
0: 현재 이놈나?
2: 어, 현재 아니야 현재 우리야 현재 특성 보양.
0: 아디.
2: 나는 최초 가족과를 그렇게 그랬니.
0: 아디.
2: 지금 뭐 뭔가 그 동물아동 마치 먹던가.
0: 아디 동물아동 말 말 하칠 그릉니나.
2: 원래 원래 네네네.
0: 아디 티나 통하지 마글린 채능아. 아주 환수 체리와 전든 동물아동 마실 군우게 알랜데 추리와 전든 거지라.
2: 오야야야 과튼 체어
0: 좀 있거든아 멘트 뜬가 출연 채널에 님버가 쓰셨디나 니급거디무
2: 야 디무
0: 야 왜 또 보여 주디무
3: 오 체는 좀 마 디무
0: 디무 옌 디나 또 보게 대궁게 나츠 완능 천지 번역을 렌센디는가 카브르 용데 땅 렌센디 치 톰르 고디요 누글치르와 쳇텐자게 데릉 니마치라 카르세르구누가 몽렌데 스즈가 몬등글치 하케지
3: 저 친구들 마 용하시거든요
0: 과진치
3: Lintir cimi nang ati pi gemang lete kote zinawa ga tiri ama pi ga irdin.
0: Ade tina tanga cima gelen cen nang a debi ga mang lez ga curi wa zente kote se te kata go.
3: Ya kwa tenche.
0: Cime ke tina ne ke kedimu.
3: Ya timu.
0: Ya.

야년 건축 분한 바디나 참드니영 소놈 치종그 파일라 자체카세르구누가 몽레즈기영럭지야고드기율 디나 족분한 바그 대궁가 다통글렌 센데질데땅 알마 소놈 치종그 파일라 자체카세르구누가 몽런데영 판선알럭지커상케요나영 나츠 다통큰거 가버릉정 특급된 치그득습니가 선데나르가땅 특급된 치그득습니가 선데트 특급된 치그득습니가 르가슴 특급글음데 가버용버 르가스시

0: 喂，主播，听得吗？
1: 哦，对吗？
0: 呀，主播个，咱们那个这个有农村那么集中个拍了，咱吃个菜如果那个忙人的，得供个娃农村就碰见个他同个邻村的就来等，实在个忙等个乐气可接。
1: 哦，就菜了都买了，这个的菜了炸起，这个的刀工的吃东哎，这个大的呢，大的春季的，大的春季的年开用啊，嗯，咱们这都记得干那样。
0: 过春节。
1: 다가 디 렌도드가
0: 응.
1: 저기 챘다고 디 자샴에 돌아다 자기.
0: 응.
1: 다티메데 요치 드다 자기 잠든 초 잠버티 렌도도 그래라.
0: 야, 티나 탕지마가 렌스는가 자킹메 뚜그라영 치스꾸릉누게 잠든 초서르군그랑데 추리와선데 고드기라고.
1: 다가 테니 인데켄데니요 디 니티르파즈카.
0: 응.
1: 디 마치 춘종가 점의 조용을 세고 다 팀에서가 연도 욕도 그래래.
0: 네, 아마 추진중 그 동네는 탕오마 오마즈가 리완동케요 다 아춘조 끊는나 망아 메타라. 점의 조용을 언제 사우즈가 막히 요탕나 고지기라 메타나양 잼바 강롱스 고지기라고.
1: 어, 또 지라래.
0: 네, 이나.
1: 더그때는 이제 천다고 나영 연도지가 이제 다디 남아 계실 자료도 대장 뭐. 다올라요 카라가 테가티 외쳐드 테 안자마 케세 자르티 존드가티 드글럽선 더데 참보카 어따 참보 코린도 데오코즈야 추 코르마 예라 야르지데 조 초시
0: 레테 이나영 아츠그 안자는 케세 제비 중앙 안아츠 아름바테라 코디테라 영마라 통그네레 추드가 로지가 무거리와 돈다나영 테 추쿤카카지리
1: 오래 야 레레
0: 레. 야, 남한테 땅 아츠 렌츠들 아니면 버가스 셋이나 내고 가디무.
1: 오요요 좋아시다.
0: 야.

중남 바족이영 다 토지근데 시그누고 지근이 토지근데 지그 죽누고 지근이 아 다시 그 된적근이 텐데 지그 냠죽라 돌는 이거사 된적근이 텐이요 쇼망아 갑다이 고노 대진데 쇼 아 자톡 달음 된적이 난다 름리 된적이 난다 아 셔소 된적이 난다 더 소수근이 타니 라는 거 지그 지 다준 토지근데 시기 지 차르송나라 다른 인지나 로터 제모라 속간든 름이 주고 비티겐 거 아 주런 거 지그 된적근데 도통 마에 샤와가 게무즈글라키 논즈숑진은 너무이디 사소 주담 토지 극간만 모르하나라 라는 그 덴남도 럭당니 너무르세 고노 데브진데 디겐그 가르상데란데 로촌 안바즈 토르는 그 샘크마드이 다 다선 그 지근데 시기 다른 그 지그 지근데 다드긴 노란데 즐라카니 칼라칸 섬구양 따타르데 지근데 요추르 디겐그 안더소송이 타니 지가 노신다 도모메니 다 지그 카르만데 용존데 그 지그 카르만데 마튼콘데 그긴다지 코나 송고노 쇼 다 첼리그 그 그림근데 땅 안더 조영 한유린데 소브중의 지다드기 기냠주의 망포리 요세고노 데진디 다소송이 틀라라는 그 다드기 내 존다 하정 것 같이 뭐 대한신이 겸득난 바도 선진하다 가성 되는데 그쇼 야짜고 주그 디컴데 기다오 그 대한신아 그쇼 다가 야르 있다는 거 야르 토인 당들 세베 당들 다 저서고는 다 롱롱망 속강스기 나라양 라는 그 지 환주탄다 조 그 체라양 라롱아 라는 그 참란다는 그 타고메니 라는 그 샤이 이런다 그 감난 그 타고 매니 너머라 망보여 지레타라 가성 대랑 그 그거 제이촌 선진아래 하는 그 지금 샘콩궁이 태난다 쇼칸 쇼칸이 나 지금 세와이 누구 쟁거 내 지금 지금 돌나리 주디 안치니 십주탄다 그 라카네랑 참다란다 존 선진아란 딩이 텐데 지금 돌나리 주 나장 그 같이 버리지 일긴 코나샤 코노 대진다 상마가 딩이 탈라서 그지 아니 암죽라 돌는 이지영 망보리오 그리 사퍼트기 다지 코나 양탕 차트 송고노 대진데 그쇼 단 점질 대인적 다 가성 되는데 그쇼 첨창레디 사즈간 선진나라 다랑 코자 쳇다라 쳇치 그근데 매는즈맥 레타라 소트나 바존 선진나 그게 다 클랑 코르코 조이난 잔 너무 그거 다 로춘잔데 툰메니 럭트그란데 메노 그쟁거 다랑 코잔데 코나라 참글리노 디한신이 그쇼 쳇다라 속간데 코리 소나라양 그시그니엔 카체노 단 너무 그거 저기 댄저긍이 텐데 냠죽즈가 망아리 고세군노 대진대양 준좀지 댄저긍이 텐데 저기 또 능즈가 요거리 준데 하정그가 챔보리

가천리리 무그만쯤벌 인니인더 나라 파츠스제르 데너 너멀름께 자운체보 최진 화인스 강밀릉강 흉스자와 등 천짐송앙 고티스 촌나 니울지롱더베티 사초제 신루철니엘유르세르 티르빈 나 초땅

키와 담지 그스 아 키와 담지 고초 아직이 오누 그스 즉주로 감매다 쇼와 아제는 펜슴 소화 너무 그스 형티 소다네스 아 아자크르 카라와탄 아자크르 호와즈 카르슈 치르드나 고타와탄 로슈 멘더 바디 치르드나 셰코누 거 녀그 형타 그 람수드 쳔부 너 니가 치르드나 땅땅 에스지르 형티 소는데 땅땅 에스지르 ты там чешсэн үе чиний донд таара тоортан зүгүн ты торий жигтэн ада чирэзна галын шин гамва а анх галамт нэг шэ бас та шигра канжи кан канжи тэндүри тэндүу анх шиг тамчи чирэзна юу нүг галамтэ я кэжи чөтрэ хийг мэка та цаасаа жу мартго чирэзна ямба чан хийн мал о ты нүг чонг о тэндүу анх шиг дэмүг чирэзна галын шин амуу иламт чирэзна юу гано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ᱥ ᱛᱤᱛᱟᱝ ᱱᱟᱢᱵᱟ ᱠᱟᱱᱡᱤ ᱛᱟᱢᱪᱮᱥ ᱡᱤᱨᱟ ᱜᱞᱢᱵᱩᱛ ᱛᱟᱢᱪᱮᱥ ᱥᱟᱝᱥᱟᱝ ᱪᱮᱜᱱ ᱛᱚᱠᱷᱟ ᱫᱟᱠᱟ
치르나 희고 자신 그 안암르 제비 강챙 그 나가 치르나 치준데 자신 크르그라 치르나 그 니네 말에 와네 말에 후이트 진데스 달음부 탐치 치르나 단데코네 말이지 허나 치르나 파파 탐치 치르나 희고 자신 그 안암르 제비 강자 나가 치르나 좀 맞나 다브레 지군데 되네 우치 년 갑진시 동물 아니와 니가 지죽 그 젠데 아 동물 아니와 니 매션 그 티스 땅에 안 걸람 던지 셰 바스고가 지죽 그 젠데 연샤 그 뜨는 거 맞지 안 당지 Huygun içeri ne tonguka? Tani ona içeri ne kanzan diyorka? Ah kanzan di. Acaba kengine tetik dakka nam tayın kanzan devre çetre çez. Kanzan sekunu ke şonu inci içeri ne? Lakşik kanzan di. Lakşik kanzan ne huyçin ne beytan di ne beyiz geçen di. Huluka şimu ka duye na için çekil çi sekunu ke huluka ngamu içeri ne? Davi çetik o pare. Tena davu ngipi huyye sekunu di. Çoğun ziva şey tarsan di. Tani uchi ya ngawashi, ngawai na joshya thamche shi sumbi tsatayin bara. Taitir rangshi la doi taansi, nagani eji isi, chutsi shi tang a dedi na chungwa jansi. Nyam ngawa tang khwa tang shiwa isi, ngomsir khtunggar muta wa isi, a nyang galayang sevi nivar ti isi kunu, kendi. Tani kargo joshya thamche ta chiri na ki nanita wako, ᱟ ᱧᱮᱝ ᱠᱷᱟᱡᱮ ᱯᱷᱮᱱᱥᱚᱱ ᱥᱚᱣᱟ ᱜᱩᱜᱩᱱᱤ ᱪᱤᱨᱱᱟ ᱥᱮᱞᱤ ᱥᱟᱨᱥᱚᱝ ᱟᱥᱤ ᱜᱩᱱᱩ ᱱᱚᱱᱛᱚᱱ ᱛᱮᱥᱮ ᱠᱚᱱᱤ ᱛᱮᱛᱨᱮᱥ ᱛᱟ ᱠᱩᱱ ᱛᱮᱥᱮ ᱥᱢᱵᱟᱛᱤ ᱛᱨᱮᱥ ᱜᱩᱱᱩ ᱠᱟᱢᱩᱱ ᱜᱟᱨᱤ ᱞᱟᱥ ᱨᱟᱝᱥᱮᱞ ᱫᱮᱥ ᱜᱩᱱᱩ ᱤᱞᱞᱟ ᱜᱟᱥᱮᱢ ᱟᱨᱚᱝᱨ ᱥᱮᱯᱟ ᱟ ᱤᱭᱨᱟᱝ ᱟ ᱛᱤᱡᱤᱥ ᱤᱞᱞᱟ ᱜᱟᱥᱮᱢ ᱟᱨᱚᱝᱨ ᱥᱮᱯᱤ ᱠᱷᱛᱟᱢ ᱛᱢᱟ ᱠᱷᱚᱨᱱᱟ ᱪᱷᱨᱮᱡ ᱱᱟᱣᱟᱠ ᱟ ᱥᱟᱫᱟᱱ ᱫᱮᱛᱟ ᱪᱷᱨᱮᱡ ᱱᱟᱣᱟᱠ ᱪᱷᱢᱩᱱ ᱡᱮᱢᱟᱭᱱᱮ ᱪᱷᱢᱩ ᱤᱜᱢᱟᱭᱱᱮ ᱟ ᱛᱮᱥᱮᱨ ᱛᱟᱛᱚ ᱱᱤ ᱛᱷᱟᱢᱪᱮ ᱠᱮ ᱥᱮᱢ ᱜᱟᱜᱟ ᱟᱡᱚ ᱨᱟᱢᱟᱱᱟ ᱪᱤᱱᱟ ᱠᱷᱟᱡᱚᱢ ᱵᱟᱨᱡᱤᱱ ᱛᱚ ᱪᱤᱨᱫᱱᱟ ᱥᱤᱠᱤ ᱢᱮᱛᱩᱠ ᱠᱤᱛᱤᱛᱨ ᱪᱤᱱᱟ ᱦᱮᱱ ᱪᱤᱠᱛᱮ ᱡᱚᱢ ᱵᱮᱛᱟᱝ ᱪᱤᱨᱫᱱᱟ ᱣᱟᱠᱟ ᱥᱟᱫᱟ ᱛᱢᱚᱞᱟᱱᱮ ᱛᱤᱱᱤ ᱪᱤᱨᱱᱟ ᱠᱷᱟᱛᱚ ᱢᱩᱭᱤᱛᱚ ᱱᱤ ᱛᱷᱟᱢᱪᱤᱠ ᱪᱤᱨᱫᱱᱟ ᱣᱟᱠᱟ ᱧᱮᱢ ᱜᱟᱜᱤ ᱱᱤ ᱛᱷᱟᱢᱪᱤᱠ ᱪᱤᱱᱟ ᱤᱭᱟᱹ ᱜᱟᱥᱟᱝ ᱟᱨᱚᱝ ᱪᱮᱯᱤ ᱠᱷᱟᱛᱟᱢ ᱛᱢᱟᱨᱟᱝᱥ ᱭᱚᱢ ᱠᱟᱵ ᱠᱟᱵᱥ ᱪᱤᱨᱫᱱᱟ ᱟᱡᱚ ᱛᱟᱝᱥ ᱫᱩᱝ ᱠᱚ ᱫᱚ ᱯᱟᱛᱢᱟ ᱛᱟ ᱪᱤᱨᱫᱱᱟ ᱥᱢᱵᱩ ᱠᱚ ᱡᱤᱣᱚᱱ ᱫᱚ ᱪᱤᱨᱫᱱᱟ ᱣᱟᱠᱟ ᱟᱴᱩᱭᱮᱨ ᱫᱟᱜᱟ ᱪᱤᱞ ᱛᱤᱱᱤ ᱚ ᱥᱟᱫᱟ ᱪᱤᱨᱫᱱᱟ ᱜᱚ ᱠᱩᱨᱫᱟᱝ ᱛᱤᱱᱤ ᱥᱟᱫᱟ ᱪᱤᱨ ᱛᱤᱱᱤ ᱡᱚᱣ ᱨᱟᱢᱟᱱᱟ ᱪᱤᱨᱫᱱᱟ ᱨᱮᱫᱚᱜ ᱫᱟᱜᱤᱥᱚᱱ ᱛᱤᱱᱤ ᱱᱩ ᱜᱟ ᱤᱫᱤᱨᱟ ᱤᱫᱤᱱ ᱫᱮ ᱪᱤᱱᱟ ᱜᱟᱥᱮ ᱛᱷᱚᱠᱤᱥᱚᱱ ᱛᱤᱱᱤ ᱛᱟ ᱪᱤᱨᱫᱱᱟ ᱣᱟᱠ ᱫᱚᱢᱚ ᱪᱤ ᱦᱟᱱ ᱢᱟᱱ ᱛᱷᱟᱱ ᱫᱮ ᱪᱤᱠᱮᱥᱚᱱ ᱫᱚᱢᱚ ᱜᱮ ᱪᱤᱨᱫᱱᱟ ᱫᱩᱝ ᱫᱚᱯᱟ ᱫᱚᱢᱚ ᱭᱚᱱ ᱪᱤᱨᱫᱱᱟ ᱣᱟᱠ ᱢᱟᱱᱟ ᱡᱤᱭᱚᱛ ᱛᱤ ᱢᱮᱥᱮᱠ ᱪᱤᱨᱫᱱᱟ ᱱᱟᱜᱱᱤ ᱡᱤ ᱡᱚᱠᱟ ᱜᱚᱭᱢᱵᱤ ᱱᱟᱜ ᱥᱮᱠ ᱱᱟᱜ ᱱᱟ ᱟᱱᱤ ᱭᱚᱱᱚ ᱜᱮ ᱪᱤᱨᱫᱱᱟ ᱢᱤ ᱡᱤᱣ ᱤᱫᱤᱜ ᱪᱤᱨᱫᱱᱟ ᱪᱚᱪᱷ ᱤᱫᱤᱜ ᱪᱚᱪᱷ ᱛᱮ

모즈레츠나 그게 시싱 떠와진데 아 시싱 떠이 치르드나 저거 다 그거 그 스다가 처음 치르드나 애미나 저거 아 창트나 저거 아 다 그게 남바 근트 치나 시싱 떠이 랑진제 팀 세크 용 치르드나 그 니가 지우 가실로가 라마나 그 라마나 그 치르드나 저거 드나 치르드나 그 니가 대와 당 디그 치르드나 가와 디그 치르드나 샘치 근홍 아 디그 치르드나 그즈크 치르드나 남바 근데 다음 제형 치르드나 아, 레드나 중화진 그거 라마나 하셨거든요. 아, 예디라 려우 라마나니 위치르드나 농선드 탐제요 치르드나 직직라니니니 지엇. 까블라라니 치르드나 남부 중화진치 치르드나 리우. 그게 치르드나 너그나 치르드나 지엔 렌상. 근데 말하면은 한는 많다. 근데 말하면은 진짜 승부가 지우 치르드나 랑간 렌치. 근데 오늘 치르드나 랑거와 그 코르 중의 미흥 치르드나 라마나. 니가 쳤나 지우 망하고 쳤나 와그 노세영 쳤나 와그 망하지요 지치 망세다 대가 쳤나 조츠 대영 쳤나 와그 망하지요 냠망아와 당주가 그분아나 쳤나 지화담이 냠망아를 지르와 다코인족디나 쳤나 와그 하치나 강식 쳤나 흐세와와 지 목숨쟁어 쳤나 와그 아 그당북 쳤나 게나티소 랑간된 쳤티소 사무 음악 쳤나 까모츠 오르소 아 팀테크 쳤나 오 어, 하는 멘탈이 쳤나 그 지금하고는 거 쳤나 네 땅땅 쳐온 거 쳤나 선부가 유인데 네가 시키노 너무 따위 거 쳤나 네 망아와 너무 거 쳤나 그 네 생망아 쳤지 화당 그분 거 아시겠다 호우가 속은데 쳤나 가용 거 쳤나 치게 타고 거 그러나 아 지인 전상 땅 쳤나 개니가 쳤나 말이니가 치게 타지 아 저쪽 쳤나 라마나 그 옛날 그 지든 거 홍수가 당 아 선부가 쳤나 메트크 선부가 쳤나 홍수가 그만데 탐치 쳤나 치게나 치게 타지 드니 쳤나 얼빠 가나가 쳤나 가나가 북한이니 쳤나 딘타 그놈 쭉 있던 거 쳤어 쳤나 여우 라마나 그 홍수가 그만리스 찌들 땅와 뜻다비 쳤나 호응군 쭉 쳤나 탐지네 망아지요데 젠트나 시와이데 다 짜시비 쳤나 강스네요 쳤나 와그 망아지요 그러나 쳤나 여우 라마나 쳤나 스다던 쳇바 아 팀의 체크 체르드나 와그 진 렌상 땅 체르드나 요 라마나니 체르드나 또 호르바 안데 다비 체나 자시비스 너무 위치나 조 샤타마 다 망아그 체르드나 띠요 몸츠 흑동 거르모 자바이스 띠 다비 조 샤그 뚜츠 몸 타라와 어젠치 골르 무콘와 너무 위치나 흑동 척 망아그 체르드나 아르모 그 칸동데 다 체르드나 소소르 만디베르 까남르 다비오스 뜨 다비 흑담치 그라빈데 세지르 흑담그 라린데 치타베즈나 아니엔 그래 그게 아니엔 그 알레용데 카게스 아조식 그 츠라 아 위젠데 치나 펜슴 츠와 아조샤 그 돈데 치르드나 와 그 너무 그 고니 다 와 그 몸처럼 동 쳐고니 너무 그 고니 다 치르드나 키와 탐치 그 치르드나 와 그 아즈그문들라 딱히 와 그 레마 치르드는 게 아짐르티 와임 아 상상 치르는 동안 니다 치르드나 키와 탐치 그 아즈그문라 푸네 다 안한던데 드니 오치 안녕히 갑젠시 드니 공화 동물아 니와 선바 선부치르드나 연대랑 주피젠데 아 저와이나 치르드나 회동 회치는 니가 치르드나

ཡང ཚིག ཁེ ཅེན མོ མ ཡང བེ དང ཡང བེ ཟི ཅེན ཟུ ག ཅེན ཤུ ཁེ རེ ན ཁ ག ཅེན ཤུ ཁེ རེ ན ངེན ཟིན ཅེ རེ དེ ན ཐམོང མ ཡན བེ ཅེན ཁེ རེ ན ནང སེ དམ པ ཨ ཡ ཆེ བེ ཅེན དང སེ དོན ཅིན སོ རང ག ག ནང སེ ཉམ དེན ག ཅེན ག ནང ལེ ཅིན ན ཧ བེ ཉམ ཅེ ཅེན ཏེ ག ཨ ཧ བེ ཉམ ཉི ག ཅེ རེ ན ལེ ག སེ ཅིག ན ལེ དོང ག ནང ག ཅེ རེ ན ལེ དམ པ ཡ ཆེ བེ ཅེན དང སེ 지에나 던진 소롱하는 게 쳤나 냠된 게 쟁은 안에 쳤나 아 화비 냠스고노 안데 니게 쳤나 뒤오 거지지 저거이나 좀비지 패슴 속하던 데 비고니스 아 중데 담바치나 휘고고네 담바 데라 쳇송 거드나 멍테 점데 데브주르 르갸 쳔시 뽀삐 저화 코닌데 시소 사드 그시 뽀르스라 쳇화 강통 확산인 진정 파웅데 제등 니브레 쳔실 쳔저 소고 그때지 바로 넣은 바 마통함 쓰고는 깬데 네 고든 지레드나 도가 쇼그라 안 가쇼고 해나다 노질니가라 체인 도지 거세 아 다닐 이렇게 아니 다 틀라 쳐드나 멍드 태와 다 고다 쳐드나 와그 농가 거니가 괜히 메테크 쳐드나 아 이렇게 아니 다 틀라 양 쳐드나 케버르 장하지 아 상상 지금 도광이 쳐드나 처음부터 그 아그 중도 좀킨 상상 지금 똑같이 군은 나 치르든다 개화기 태초 모두가 도망하잖아 멍뜨 대화쟁이 되겠지 개화기 엔다 지금들 그 개화기 치르든다 텐데 처모두가 된다 어쨌나 노등 아버지 그니가 치르든다 키가 샹와 뒤에 메세크 치르든다 이렇게 아니 다 뜨는데 다 치르든다 얼음고 신체다니 너무 그 치르든다 아까 개화쟁이 개화가 치르든다 점마메 아 노트크 치르든다 점마당 대화인지 뒤에 메세크 치르든다 그다등 돈 감수 너무 의친나 어제는 오까 년 거진 니가 특가 대주로 너 치르는 와그 님 몸 살아왔다 마 대비상 아 접시가 대비터네 접시가 어줄터네 너무 그치르다 특가 대주라 키흥 크샹와 아니 그 철이 문자와 자측은 좀봐 르자진 다 년 치르는 와그 키 어제는 지금 아직 뭐 키네 또 뭐 이나 치나 키와그 저한 죽지 마라 어 다고 기대 치르는 아니 그 지주르 내다 치르나 어다이나 치고 또이나 치고 갑스키나 치고 근거 식니 때나라 치르나 리거 자트가 조르 내다 치르나 그 케스 그 뜨무 치르나 케와진스 뜨무지 있는 거 저한 거 치르나 뽀삐 쪽하 코닌데 시 있어 그거 그 치르나 다와 그 뽀빠지 그 거지 근라요 문직 비포 바르든 저 케와기나 치고 케와 스등 스등 채나요 치나 스등 슬라 채나요 치르나 아 그 직지매 직지매 뜨무 그 뽀빠가 긍뜩거 치르드나 다쿠아카 부즈다스 아 뜨무고 고니다 뜨크르고 고니다 치르드는 게 드디어미 지멍거 다양스고노 더삼네인트 아 더삼네인스 키 젬바고 고니 치르드나 더삼네먼스 쿠숑니 치르드나 노지거 아까 종디 담실라 치르드나 와 극상 쳇바 아 르니 그니 담실라 치르드나 랑신 쳇바 뜨무즈긴스 데나 그냥 그 치르드나 그데브지르고 츠 데브지르 마와나 터지메네 안 뜨무즈긴 데누 정게다 코아크 컹컹 저환도 못 그거가 때나다 킨디가 컹컹 고니다 치르드나 요라말이다 담질이 담비 치르드나 그단치라 아니 그단치 저즈미 지문 거 다양 세고 나다 키티게다 담네 덕톰비 아미기테 치시네라 제트르 담비 츠 용난지가 후인지고 지나스 시에도 호스 이지라 사브덕드나 시에도 호라 요 쳔보레 아 요 쳔보 담치 그 시보라 뜻 담치 그 시우 담치 치레드나 아지세 트치레브쇼가 아 아영징이 와든 거치 차실 그 아주라 또 가슴제 아뜻이지오가 트치레브쇼가 아지세 트치레브쇼는 나치레드나 어정아 타르신 바 다음질레 아 디로스라 치바 아정아 정아 다치레드나 다테와 그 다트 농 방동와 그 도모 망가 어드 다음치 그치레드나 거로스든들아 치레드나 시지게데던 뜻 다음치 치레드나 키콘 치르드나 싱어 쳇버르 그정와 너 다음 치영 치르드나 아 카이 치르드나 쿠에나 치르드나 안동 한조 케는 카이나 쿠아 그 찌그이 조케 안동 우이 치르드나 와 그 나게 땅 토하요가 어 때에는 그 정거 그주 다음 치 그 라라게 치르드나 강통 그 좀 봐오가 그도 부치 그거 와 그 어 흐톰데 어제 어제 땅 치나 아 형 고동고 치우 그 치르드나 스타와나 너 치르드나 야라 고동 거스 아 그렇게 치르드나 와 그 어종타트는 지랬던 거 야 혹시 텐디 타서 치르드나 어동고 그 치르드나 짜빠서 그거 한다네 너무 그때 못던 던이라고 그지 뒤가 때못던 건 그때는데 어 그 치르드나 와 그것도 치에서 그는 그것도 된 건 거네래 되지 뒤 밑에 그 치르드나 혹시 그 지모에니 아 닌고 치르드나 그든지 제트 그 치르드나
ਉਪਾ ਤਾਂ ਲੈ ਸਨ ਉਪਾ ਮਥਮ ਨੇ ਵਾਂ ਲੈ

0: 근데 좀 어떤 게좀 했지 매그말신단단하셔고지아저우라마니담지에지리삼비아니엔거탄지지지우미지멍거다양아시샤완드네히시징크르마리바드마메비아르키므거타와라키비댄서슈글리아남르지에비훌토브장타니지스글그마리비파루드솜비키비지우타드거샤브지베무라식시바일레샹슈게지데숑위아니엔거켄샹숑체그드크이회지성지점든데원브르즈크르성아지니루니똥섬자제트게드솜바사포티로누거루체게드나남르제위랑트아남브르데바오스게나치나솜바털심비츠지다안디나니체르나그거단치그녀단치녀가치르니더흐치그림아니어부치르나그게솜바부센더흐치게세만드리디남지티스고노남그로치르나잠즈네우치고니셰타아칠루치키통집자스미소르그글로라어좀비아니깡레다고니탄탄누그루치가드나남르지야랑레어안데셰안데다다마르투디노나젠바기창셰치메크네니우치치레드나다겐그샹샹치흥투하그담누그시조우라마니담지리쌈비스아니앙그탄치드지요미지멍그다양스그노네셰리타송드네대화치레드나노메치레드나노메바셰크그건담비잠초즈그노니치레드나대화즈고그그건담비잠초치레드나대화드어디시기찬들이다시기찬들땐니너나치레드나니니그대화드저직껏고네세지레다른게치레드나다세던아저그디메세크치레드나다급자이가치레드나니르망가라마나그토죠그아니그치르나좀차창즈그라아팀에세그치르나용인치그치르나지니지니즈런튼송용기질로마하바라다라치나라마니독주니가치르나요니도무기치르나좀예언치르나그게츠글그마지로니도무기치르나용아니너다음치라치르나고튼드니치르나동홍기치르나니르니와라마나가독주기치르나니르니와니가서르제아른거다왔던거리치르드나다말아주셰니니노나치르드나셰리만드기사라셰리치르드나영마드사담나치르드나놀다사담니치르드나다찰리다사카이치르드나와그자르디기치르드나쭈여사너무망지르마난드치르드나냔큰담지기치르드나다삼치셰죠아직니메트다치르드나나지온죠너니레와인다소친드니치르드나살송드
1: 냔큰남바Жүні чайчыққа нянымда шнянғық қығжы көрігі жиобі қысанши наңбірші. Лаңцы бапчы шивірі қысан жүгші. Жәндім жәнкін ғаншығдан ғаянжен сұйын.

0: 강진 지이진들 살득이 니모흐사르와 시글리피 혼다 덩으르 마슬 살든지 가위 용다 아게르지 디툰흐사르와 시글리피 첸증 아르그진치 흥오생성위 과영스 체내 기끌 좀비 사무식 당잡을 영생 따위 곰비 당주고 예르신 이동위 가지스당도 지르그르 예르위 몰라 지흐든 메일지 무온 사르위 지중라 흐도르 렘바당 강진 토르긍게 알랍지위 폼질라 앙하임 조진유 나랑 파일지 사탕들랑니 지득게 남카라 아장타시 탕레당 코랑 송원빈 손점 등장니 체지아즈인라 샵다시 등리 아득이 차중 물음드 웜츠르지 회리 송보 나소카라 오마등 고이 깡그르심라 아디실지 나와 송보 깡망하르샹 천진지 폼보야 하진 그르진다마 체내 띠릅지 포냐임바등 머르기지 대실령을 실흑슴지 화윤진마라하디 체내 남기 매도식 등자울 강진진 토르근라 제도지 화윤남바등 서든지 예진들 샬진지 알가치당 랑초인지바 송측서와등 아나우히서와영치룡아리 가야슴지 화윤사실라하디 체는잠춘지 원모식당자울 서든진 초당치낭대 아랑기 샬진지 알가치 지르그롱바등 디르브제람청옴투르즈회인지등대니 니야남나 소위아레와등어디실대룰마슬 제거죽을질람등등뜻쇼비 탐증그호바등 신양도정대진다 후동승지화윤사시라카디 체내지사의원모식등자울 로르그지니만톰부르고요이초드 아길그지 쳄청 사글사글고진 저윤지 아롱땅동니 자희진천성 스승지 재물로호르실 아라프그리 쇼흐스르봉지 천진진다마야 체내 지르기쇼크의 어송타그땅 조이지 마마릴 가슬리체지 사흐튼지 안브르남 치야든친지스금이 오충마천바인나 사당 스흥지 마툽라 부등 웅화 흑순 마툽장 샤당 휘 흑순 흑글냐 모양 티 마툽르마슬 조이 쇼크인 소르띵양 도미뜨인 예루르니 대실 체는 지흐트나니 비 아시마당 조안 소위 아라 소그릴 천전진 다말르 케미진디야 롱르마쿵위 하상화시그리앙 가브리르 다크르기 하오요이츠지 톤탕기 과영스기와당 가브리르 안쿤지 웬나가 좀비츠지 니르당 아름부르시엘라 란르 아장치르 삼삼등요와당 삼르 저기치르 호호른바바 흔치위체나 세르인 디치름펜바당 일가위체나 메토크 차람밥정 스케우갑스 하르니 늪대지샹 참참스 토니 휘영등조아인비 체네얼지안큼 쇼미뜬점니 로인층리드비 안남주르와 식당양충 체지 신영지신름네 알라마리정 챗뜸화당 체지 터지현리네 시그지리정 흔드노아시리 체지 흐트문징 완성나 가임즈그 치움치라 체지 알로지징 캉성니 금품제 아정치른 조른찰 반진 김 방울을 쓸지니 때 대우를 선비 뒤급세 고일라 쓸든지 마마 잠바다 톰비야를 땅 뜨휘나 양위탕당 치빔 초지라 치지야를 샹장비 르바인 치비갑세 아득일라 아랑그 파일 잔쇼
1: ཁྱི ཕྱད མ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저분한바 디나 다타 체적거 산시 농지만나는 찬지 공회 향친 용제 대신세리 라신전들 스카브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터냐버가스시 야디나 슈닌전들아시 켄지나 데른건 잔시 응르뜨거 저쪽바 고룽 잔크니 톰비 알로와 선은 판소등 초룬 잔크니 톰비 알마 도르시 함소니가렐 참메가스능으로
4: 할라

0: 우리 티바맘 오노가 코가리 아드가 히가메나 만난 아리엔디 터즈가 체이나 너가리 체르고탕 아도기 마시다 체르고탕 아도기 편한 아리에르고탕 이토니 틴 아카니 아마르 오케카 케고카 히냔 츠다냐가 담 아칸 고라리 니가차 사라코 아카르드가 야츠마세마 소곤 아카 톰톰 오토 클라 야고 아칸 아르고탕 츠나르가 아도 추토나 아르드가 타간 온다가 아즈가 지번 아디 트나함 아파 아송 덕 우리 트바맘 오노가 쿠가 아리아드가 히가메나 만난 아리엔디 터즈가 체에기나 덕 아리지
1: 할라

0: 더불이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일인게 궁금사 샴려 점링기 티링 카상 시외리 세슈기 팅디리 제인 낭된조니
6: 진덕아발 랑게키 누구사베 랑콜 튼송치체 퇴송불레 장내 니파로의 거타
5: 금가베 골시비 년절 사주링디 중신토 니르웨고레
6: 냠제게 초기 시베 링문키 계진이면주 퇴송위치고 리니와르비웨고라
5: 중국타 창코르 예 캡코 망베 냠레기 계급니비 자초라 중제 귀수네메고레
6: 중국타 창코르 예 저와 퇴둔 피게주교로 군디 동신유베고로
5: 중국타 로시 지와레 피게 서버 문규르 추외 고소이
6: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처럼 선서
5: 중국 랑코르 소레 튼소게 지지주니 영차 체외 정신령을 말해 니르지든 아바레란 게 기누기 서베 랑코르 튼손 체체 퇴송물에 장내니 파네 랑코르 치르톤 체체 경률 파로에 남아 균투 토위에 딜루지는 아바레 랑게기 뉴스아르베 랑코 촘레 덴뷰가 파르네 퇴기 타 치르존 치세 카소소레 티 갸타응업 중에 타 정주시 타 티 갸타 쉬시우 타 정주 추시미티 카소소레 퇴소물레 예신유성이 타 정주시 타 갸지주시 타 정주시 바로 타 뉴스아르베 랑코 서버 치르존 치세기 랑코 서버 치르존 치세기 둘세 나루에 토르치니 갸진급 중에 주 타 정주 구시기 中国兰国所来吞错给成绩选拔陈世华也我住切瓦的西纳今天阿巴的兰国吞给他其中切切卡索索来去你给出去里去他成绩出他去你给出去里你他成绩故事不提那我孔木来给自己他成绩出他给自己他成绩记帕罗他那里先帕菜内地切科尔库哈占地不有事 你如今的阿巴的让给给兰国启动切切去国际国孙什么贴推出木来给这出去给他成军军帕罗维纳你去三边兰国启动切切去西部西部西他成军出什么贴推出木来得及他成军记帕罗维纳让给给你去三边兰国给出国马拉他人女活动起当 国康企女士地贵街企业企业在这边国国他参不他三年提给人员间企业人员女为永远离开了穷年地位真主女为参与强求所列落不清两国团里三度行住的那些主人继续红企企业给企业企业国国空团而为三部去不他切不及企业企业在这边中国团在他比大了永远而为切我穷于别 지용내 치동 치쇼 화장 첨부 유지 송유시
6: 怎么用给研究三对领地更阿巴重庆图错不他从秀公中去主席习近平去过了十八年就三对领地各堂部了正南为丁之天意去广团去组织我怎么用给研究

0: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지르현네.
1: 코르는 워클 알론팅게 수비 산저.
2: 냥크남바 체소데모 데릉너 저시가 다드비 치저슴 땅 아디아시가 다주비 치니르딜 워시가 다주비 치니르딜 옌라 자펜바리 슈니 텅디 쇼비 산지 렌선라 냠버 갑서셰 중공 중앙의 땅가 로지 땅 이츠가 심지 큰게 좀적 시비 시진핑가 신질 송츠 지디 제포 땅포 땅포라 니바데 니치르 중앙 이츠 회전 큰게 회전 시니 야컵셴능 던전베시 땅가 조친 조비바 조친 롬튼 시진핑 소극행인비 등 중앙기 디르브사르비 중고 등 잠릉 폐수구 침부 콩다치바 등 신지 제르비 종릭 등 르글렌제 사르툴 가이친라 하르특기 근데 등니 중고 체치단바 등 디르브제 냥뜨부 촌바 아디아급 침비 인간크르 촌바 등 미르그 폐지 등 야르툰제 랍진라 네치시비 너희 사르바 등 제궁 사르바 징구 사르바지 랍등 람바 둔요라 Rengji jie shi shuk sha war nai chi shi ni lorji rengjin jie zhengji deng lorji rengjin jie ponjir shung ni Xi Jinping ge shenzhil gongba zhib. Xi Jinping ge shenzhil gongba na Xi Jinping ge dirib sarwi zhonggu qie qi jie shi cuk rengdik jie gongbi zhib cha gai chen shi yin la. Marki si rengdik jie zhirzi sawi rigba di zhonggu qie qi jie jakub qinbi shenzhi jie nai cil ngi deng songzhil xie ba deng. 중회 플러숑 쇠진 르그니 등 송질 셰비 르비 종릭제 점지 가친식인바 롬튼 시진핀 소흥인비 등 중앙가 예슬 종릭제 공바데 신질 캬쿵스 지디지 존바식 정연 중국 신질제 르비 종릭 등 르글렌제 일은큼 사르바도 요바등 마르키스 정릭제 제친르비 르비 종릭제 페지 펜슴 제속스 등니 디르브 사르비 정지제 세속샤버 자위 전전사등 글쭈쭈 쇼튼 돈주시열 시진핑급 신질 송쯤지디 제보등부등 불러니벌 롬튼 시진핑기 니동제슴루다 등부니 니동니르가루다 제식비랑 시숙리든 고르디 치글 제와등 치제스르제르비 삼치뜨디오바등 디쯔지 고름뜨르지요 견듬 년시등 송실 담랑 히츠그소 레어디아등 소비제요바리 Tienang pula tang pura nishtung zi sum lu da tang pu ni nishtung jubji lu da zhigbi war jia samchi re sum diyo ba tang pula ni bar nishtung jubji lu da zhigba ni nishtung niringa lu da zi shigbi war jia samchi don chig diyo ba re. Xi Jinping ge shenzhi le song sum shi di jia pu tang pu tang pula ni ba hui shen zhen pil shi bi tang yung tang jia yung mar ke ke ma meng ji Xi Jinping ge di rib sar bi zhong gu qia qi jia zi su ho rang li jia gong ba tang lag par de Xi Jinping ge shen zhi le gong par lob zhong tang lag dir tang sib shi par gheng he dan bi lob di ban don zhu shi ba tang jia qi li shil ba tang mang cuk ji tan ke le ni jia tig zhu le rang zhin jia don nying la guwa tang sib len ba tang de qi zhi qie re xie ba tang ye qi zhi jie ten de dong wa song zhong ni lag par zhi ba ji xiu ba tang Lomtun Xi Jinping suga kheng yinbi deng zhongyong ge tangkur de ngarwi tenzhil damsib shi de. Deng ge cuchin teng nyehe ba deng, gab nyehe bi cengzum jin cuga rimshung ge gongdun shugu yung ni liglin tarshin darwa deng, deng deng jakib jih dewi lingin la dambur mga ni dan tuk yarpil yunga deng, den song sartul, jakib jih dagang deng denjig peji jih kempin ji dambur song ni rengjil deng zamlang gen jibi namba sarwa togi. Rengjil jie jiechi hixi niba deng, bolikil niba, sachin sheni ji tocil sarwa shigita torindag donga deng. Zhonggu qiechi jie jakub qinbi shenzhi jie namba sarwa jienchil meibar doide. Zhonggu ligjie dengrib zhenji jakub dobdin zigzhin deng, marig jardar jie labchin shazhig la qion yungni gandil dongwar jiechi kori ngali lagbu zhenba deng. Tabji jie ndag shur danbun donchul shepar donyang gaichin den.
3: Jiesi jie